push it, push it to the spot, the spot.

中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山水延边，同心同行，热烈庆祝延边朝鲜族自治州成立74周年，74载风华共赴新城。

How dare you not dance? How dare you just chill? Is it all about?

가능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0: 안녕하십니까? 93 특집 보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랑스러운 수부 도시 연길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마다 도시만의 맛과 색깔이 있습니다. 조국 동북의 병강에 아름다운 장백산 기슭에 명주처럼 빛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림 같은 산수 풍경, 독특한 도시 풍모, 짙은 민속 풍정, 조화로운 사회 민풍이 어우러진 이 도시는 사람 사는 인정미로 넘치고 보석 같은 매력을 뽐냅니다. 풍부한 인문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 풍경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취하게 만들고 발길을 잡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두만강 유역 금산각의 명주이고 길림성 연변 조준족 자치주의 수부 도시인 장백산 기슭의 나의 집 영길입니다. 영길은 선천적인 위치 우세, 완벽한 시설과 질 좋은 관광 봉사로 국내외에서 새로 떠오르는 관광 도시로 부상해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영길은 사통팔달의 육로 교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백산 복지에 심입하는 공항도 있습니다. 영길국제공항은 국내외 16개 도시와 공중열선을 연결하고 있어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영길은 장백산 관광, 경복궁 관광, 연변 풍정 관광, 중국, 러시아, 조선, 한국, 다국 변경 관광, 이국 관광 등 수많은 관광 자원의 가장 좋은 집산지입니다. 영길은 해마다 근 5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을 접대하고 있는데, 관광객 수는 해마다 15%의 성장폭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길시 남쪽 교외에는 아름다운 모아산 국가 삼림공원이 있습니다. 1962년, 준 대총리는 영길을 시찰하면서 모아산 녹화 사업을 잘할 것을 지시했는데, 오늘날 모아산은 준 대총리의 지시대로 울창창한 소나무가 리매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아산을 보면 동쪽에는 조선족 민속원이 있고 남쪽에는 일망무진한 과일나무 숲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과일나무 숲은 아시아주에서 가장 큰 사과배 재배원인데 봄이 돼 사과배 꽃이 활짝 피면 그 향기가 수심 뒤까지 퍼집니다. 산기슭은 비옥한 해랑강 평원인데 해랑강이 굽이굽이 흐르는 량한 평강벌에는 벚꽃향이 무르익습니다. 이곳은 저명한 풍경구인 동시에 연변 우질 잎사를 생산 기지이기도 합니다. 영길시 동쪽 교외에 있는 동광초는 불화통화와 해랑강 교섭처에 위치해 있는데 산이 높고 물이 맑아 그림 같은 풍경을 뽐냅니다. 마을 산비탈에는 세 그루의 천년 종이 있는데 그 모습이 산을 지키고 있는 세 개의 정자를 방불케 합니다. 이 또한 많은 관광객들이 동광초를 즐겨 찾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동광초는 지세가 둔엄하고 산이 높습니다. 영길 사람들은 물을 막아 뚝을 쌓고 관광과 발전을 일체로 한 해란호 풍경구를 개발했는데 아름다운 환경 때문에 국내외 이름난 관광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시중심에는 원 길림 변무덕 판공천은 영길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청나라 건물입니다. 이곳은 당시 오정록 장군이 연변 군민들을 이끌고 나라를 보유하고 일본의 간도 음모를 짓부신 지휘 중심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곳은 오종록 사적 전람관으로 됐습니다. 100년 세월을 거친 이 낡은 건물은 번화한 도시 중심에 우뚝 서 있는데 아직도 그 당시 풍운을 호령하던 위풍과 기세가 살아 있습니다. 영길시 동북 교외에는 성자산이 있습니다. 성자산은 산세가 험하고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성자산은 산이기도 하고 성이기도 한데 금나라 말기 동화국 부선 만노의 행도 남경 예추서입니다. 와 삼봉우리 기복에 따라 수수께끼 같은 고장성과 수십 개 봉화대가 있습니다. 고장성은 오늘날 연변이거나 더욱 큰 범위 내의 산천 요새에 산포되어 있습니다. 비록 흔적뿐이라 하지만 원공사의 거창한 규모는 여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장성과 봉화대는 누가 건설했으며 어느 연대에 건설했으며 역사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켰는지는 지금까지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하여 지금도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 수수께끼를 풀려고 성자산으로 발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1: 연길은 길림성 동부 지역의 중심 도시로 동부가 금삼각 지역의 가장 큰 공업, 상업 무역, 관광 중심입니다. 연길은 조국 변경의 작은 도시이지만 개혁 개방 후로 국내외 많은 기업과 성공 인사들이 연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길은 번영하고 발달한 시장 경제를 위해 닦아놓은 발전 토대가 든든합니다. 이미 연초 식품, 의약, 포장, 건자재,

0: 고신 기술을 기둥 우세로 하는 공업 국면을 형성하고 생태농업, 즉생농업 발전 추세가 드세며 민족 특색 관광이 발전하고 상업무역 활동이 아주 활약적입니다. 연기른 단연간 종합경제실력이 길림성 41개 현종 제1위를 차지하고 두 차례나 전국종합경제실력 100강 현시에 행렬에 가담했습니다. 연길의 독특한 지리 위치가 한 몫을 톡톡히 했습니다. 연길은 중국, 러시아, 조선 3국 변경 접경 지대에 있습니다. 유엔 계획개발서의 두만강 중하류 지역 개발 설계도의 지점 도시이고 중국 동북 지역에서 내외를 소통하는 중요한 창구이며 륭로로 구라파와 아세아 두 개 주를 연결하는 중요한 중추 지역입니다. 연길과 그 주변으로 이미 11개의 변경 통상구를 개통했는데 통상구들이 발산하는 거대한 개발 잠재력과 발전 공간은 국내외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풍부하고 질 좋은 연길의 자연 자원은 그야말로 물화천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백산 복지에 위치한 연길은 사과배, 담배, 인삼, 로경 등 토산물과 산나물로 항상 풍요롭습니다. 또한 지하광산도 풍부해 질 좋은 석탄, 석유, 천연갓, 석회암, 부석, 광천수 등 보귀한 자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벼, 옥수수, 콩, 채소, 가축, 가금 등 재배 자원도 아주 풍부합니다. 연길은 구전하고 편리한 교통운수로 시공 거리를 좁혔습니다. 연길은 이미 도로, 철도, 항공, 해운이 구전한 편리한 교통운수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연길국제공항은 북경, 상해, 광주, 연태, 청도, 할빈, 장춘, 심양, 대련 등 10여 갈래 국내 항로와 연길부터 한국, 서울 등 곳을 연결하는 국제항공편이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포시예트항, 자르비노항, 조선 라진항을 통해 바닷길로 한국 부산, 일본 아키다 등 항구에 갈 수 있습니다. 연길은 우월한 인문 환경과 뚜렷한 인재 우세가 있습니다. 연길에 있는 연변대학은 국가 21세기 100개 중점대학 건설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연변대학에서는 해마다 사회에 4천여 명의 졸업생들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연길은 과학기술 일꾼 대학생 시민 비율이 전국에서 모두 앞자리를 차지합니다. 밀집되고 혜택적인 투자 정책은 연길에 있는 기업들의 비약과 발전을 힘껏 떠밀고 있습니다. 연길은 국가서부대개발정책, 동북로공업기지진흥정책, 소수민족지역 흥변부민정책 등 우대 정책이 가장 밀집된 곳입니다. 연길 투자를 고무하기 위해 연길시 정부에서는 우대적인 토지정책과 재정세수정책을 출범했습니다. 연길은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스러운 연길에는 아름다운 자연풍경, 유구한 역사, 찬란한 민속, 순박한 민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월한 투자환경, 두터운 경제기초와 발달한 문화교육이 있습니다. 연길만의 독특한 인문지리 역사는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운 다원문화를 형성해 휘황찬란한 북국명주의 무한한 풍채와 신운을 실어주었습니다.
1: 연길에는 용산 등 용자가 들어간 지명이 많습니다. 용이라는 원고 색채는 연길에 더 없는 신비함을 더해줬습니다. 연길의 한 기석 애호가가 모화산 부근에서 화석 한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친구가 화석 사진을 국가 고생물 화석 전문가 위원회 위원, 중국 고척초 동물 및 고인류연구소 연구원인 김창주 교수한테 보냈습니다. 2016년 5월 30일 김 교수는 동료들을 이끌고 연길로 와서 연길 용산에서 새 옷의 화석점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단위에서는 국가 고생물 화석 전문가 위원회 办公室에서 연길 공룡 화석 발굴 신청을 제기했는데 국토자원부에서는 2016년 10월에 발굴을 비준했습니다. 2017년 5월 26일 중국과학원 고척초동 및 고인류연구소와 연길 고생물 화석 보호 연구 중심으로 구성된 발굴 단체가 연길 용산 공룡 화석에 대해 보호성 발굴을 진행했습니다. 목전 연길에서 공룡 화석을 함유한 암석층 6개를 발견했는데 약 억 년 전부터 9천만 년 전 암석층입니다. 그중 연길시 용산의 4개 화석층, 연길시 중심 서시장 공사장과 구수하에 각각 1개 화석층이 있습니다. 연길 용산 공룡 화석층의 가장 윗부분 제1층에서 금종류 다리뼈, 척추골 조각 화석을 발견하고 제2층에서는 육식룡류 이빨, 각룡과 금종류 추골과 대퇴골 등 화석을 발견했으며 제3층에서는 거북이류, 오비랍토르류, 소형 육식공룡 화석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제4층에서는 비교적 온전한 도마뱀류 공룡, 육식 공룡과 악어 등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제5층은 영일시 중심 서시장 공사장에 위치해 있는데 공룡 화석 조각을 위주로 발견했습니다. 가장 아래층인 제6층은 구수와 하상에서 발견되는데 공룡 추골 등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화석 전문가 위원회 위원들의 강력한 지지 그리고 보도매체의 높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보호성 발굴 사업은 지도부 전문가, 매체가 합력하는 연결 모식을 형성했습니다. 국내 이름난 전문가와 학자들이 분분히 발굴 현장에 와서 공룡의 발자취를 찾고 고생물의 비밀을 탐색했습니다. 백악기 중만기의 화석군인 영길 용산공룡화석군은 길림성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공룡화석군으로 길림성의 고생물 고환경, 고지질 고압 고찰 방면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동시에 목전 발견한 우리나라 가장 동부의 백악기 공룡 동물군 화석이고 또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시구역에서 발견한 대형 공룡 화석군입니다.
0: 연길에서는 연길 백악기 공동자원을 전면 포장 설계하여 공룡 문화를 핵심으로 하고 조제 오락, 생태 레저, 양생 효과, 과학기술 보급 교육, 창의 산업을 일체로 한 세계급 공룡 문화 리조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이 3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공룡 박물관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공룡 이야기를 전면 진술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박물관을 둘러싸고 또 연길 글로벌 공룡 왕국 리조트를 건설하게 되는데 대상 계획 면적이 18.44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그중 공룡 유적 핵심 보호구 대상은 2.68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공룡 주제 관광구 대상은 3.14평방킬로미터에 달하며 삼림 양생 리조트 대상은 2.58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공룡 창의 산업 단지는 1.5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올해 7월 12일 4년 동안 공들여 만든 연길 공룡 왕국이 정식으로 개원하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연길 공룡 왕국 1기 대상에는 4개 전시관과 5개 주제 구역이 포함됩니다. 그중 4개 전시관에는 연길 역사 문화박물관, 금도 예술극장, 환락 워터파크, 실내 공룡관 등이 포함됐고 5개 주제구역에는 구석기 시대, 주라기 세계, 중국 조선족 풍정구역, 동물왕국, 환호풍경구역 등이 포함됐습니다. 푸른 산과 맑은 물, 짙은 조선족 풍정, 현대화한 시대감, 전민의 즐거움이 서로 어울려 빛이 나는 도시, 이 도시의 인민은 열정적이고 선량하며 손님을 반깁니다. 그들은 근로한 두 손으로 전국 백강현, 전국 쌍목 모범.
2: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학송 작사, 문룡덕 작곡의 연변대찬을 김지협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김학송 작사 문동덕 작곡의 연변대찬을 김지협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면 매일 세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수건이 어떤 환경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교체 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수건이 단순히 몸에 물기를 닦는 용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샤워 후 몸을 닦는 과정에서 피부 각질과 세균이 수건에 함께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관련 연구를 한 박사는 수건으로 몸을 말릴 때 생기는 마찰은 일종의 추가 세정 과정 역할을 한다며 이 과정에서 피부 각질과 정상 피부 세균, 심지어 일부 장내 세균까지 수건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욕실 환경입니다. 수건이 젖은 상태로 오래 남아있으면 세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욕실이 습하고 통풍이 부족하면 수건이 오랫동안 축축하게 남아 세균 번식 환경이 된다며 2시간 안에 완전히 마르는 수건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6시간 이상 젖어있는 경우 세균 증식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사용한 수건을 2시간 내로 완전히 말리지 못한다면 샤워 후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용한 수건을 2시간 내로 잘 말린다면 몇 번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피부과 관련 전문의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수건을 잘 펼쳐 완전히 건조시킨다는 조건에서 3번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례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감기나 독감, 노로바이러스 등 감염 질환이 있거나 피부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매번 새로운 수건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습진이나 상처처럼 피부 장벽이 약해진 상태로 세 개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눈을 감고 한쪽 다리로 10초 서 있는 행동입니다. 네, 여러분은 눈을 감고 천천히 한 발만 들어 올린 채 얼마나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있으신지요? 눈을 감고 한쪽 다리로 서 있는 시험은 종종 사람의 평형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평형력은 보기에 예사로워 보이지만 시각, 근육, 신경 등 여러 개 시스템의 정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이는 건강과 장수의 관건적인 지표입니다. 중남대학 상하병원 운동의학과 부교수 서대기는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만약 한 다리로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다면 대뇌, 뼈, 근육 등 각종 신체 기능 수준이 모두 양호하고 중대한 질병에 걸릴 위험도 낮음을 의미하므로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체현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다음은 15분 동안 계속 계단 오르기입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은 전신이 참여하는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 기능, 근육 기능, 뼈 기능, 균형 조정 등 다양한 신체 기능이 사용됩니다.

국경협화병원 론현의학과 주임 강비는 걷기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간단하고 쉬운 운동 중 하나로 걷기 능력은 근력과 심혈관 건강을 측정하는 종합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은 걷기보다 더 높은 요구가 필요한 활동으로 신체 기능이 더 많이 필요됩니다. 이것은 의사가 일반 환자에게 수술 전에 단숨에 3층 계단을 오를 수 있냐고 묻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1분 이내에 12번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1분 좌립 테스트는 1985년에 이미 제기됐고, 주로 심폐기능 상태와 운동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강소성 남경시 중서의 결합병원 건강검진센터 주임 진발규는 앉았다 일어서기 자세 중에 스쿼트 자세, 즉 선蹲 자세를 측정하는 것이 하체 관절 인대의 유연성과 무릎 관절의 건강 정도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인대가 유연하고 관절이 건강한 사람은 하지 기능 장애가 생길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기에 장수에 유리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뱀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에 도움이 되고 폴리페놀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껍질째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과입니다. 폴리페놀 화합물, 식이섬유 등 영양물질이 풍부해 식후 혈당과 혈중 지질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고 혈중 지질이 높은 사람들은 하루에 하나씩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과도한 청결은 금지라는 우리 신체의 3개 부위가 있답니다. 어떤 것들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목욕할 때 지나치게 때를 미는 것입니다. 때를 너무 세게, 너무 자주 밀면 피부의 유분과 수분의 손실이 가속화되고, 심지어 피부의 각질층이 파괴돼 피부가 씻을수록 건조해지고 민감해집니다. 일반 상황에서 건강한 피부는 2주에서 4주에 한 번씩 때를 미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귀이개 면봉으로 귀를 자주 후벼 파는 것입니다. 이는 이도를 손상시키기 쉽습니다. 귀가 가렵다면 귀갑강, 즉 귓바퀴 주황에 움푹 들어간 곳이나 위도 입구 주변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문지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콧구멍을 자주 후벼파는 행동입니다. 코 점막을 손상시키고 코피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코 안을 깨끗하게 하려면 부드러운 물티슈나 손수건으로 콧구멍을 가볍게 닦아내면 되겠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해드리는 사이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싣고 즐거움을 싣고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잘 사는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잘 산다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마음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잘 산다는 건 화려하게 사는 게 아니라 단단하고 품격 있게 사는 일입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0: 정선하게 해피라디오는 매일 이 시간되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행복을 전하고 기쁨을 전해주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늘 이 시간과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정말 눈물이 날 때도 많습니다. 찬란한 태양도 빗방울에게 자리를 내어줄 때가 있듯이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아픔도 슬픔도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어쩌면 정말 가질 수 없는 욕심 때문에 너무나도 더 큰 상처를 받는 우리 현대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비 오면 채워지는 말이 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조금 나에게는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가끔은 내려놓을 줄도 아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품 셋집상.
1: 자꾸 이러지 말고 꼭 우리 마누라 성격 알잖아. 그나 오늘에도 집세 못 받아가면 그 호래기 같은 마누라한테 당장 이렇게 된단 말이야.
2: 아유, 전화기했어, 무슨 해볼게, 아우.
1: 야, 이 소리 나는 게 정말 좋은 물건이다, 예. 먹으면 먹을수록 기운이 난단 말입니다, 예. 아까 또 어디를 갔는가? 아, 어디를 갔으면 차라리 잘 됐다. 또 어디 가서 술 한 잔 한 가닥 하고 와야 되지. 간다!

0: 무지개 내 커트를 박지르더란 말이야.
1: 어떻게 우리 나무네 이거는 거칠어 나서 뭐였지?
0: 그러니 말. 그래서 내일 척 보니까 막.
1: 어떻게 또?
0: 아이고 글쎄. 떼고 냄새하고 고기를 굽는 냄새껏 내 커트를 파사 찔렀단 말이야. 아이 그래 내 선택이 참을 수 있나?
1: 아이 그래서?
0: 그래서 또 코 찔린 그거 그냥 봉착해보라고 들어가서 양념채 굽는 데나 굽어달랬어. 그 갈비는 뜯고 찌는 뜯고 그에 그것 코파실 뜯고 막 쑥 뜯는데 아 옛날 친구로 만나가도 똑같이 막 칭그레 먹어두고 나오다는데 너 봤네 얼마나 턱 들었지.
1: 어구 그쵸 어이랍다고
0: 싼다 해라지 서른 내 나라
1: 어구 어이대로
0: 양다 89원 그러게 말이야.
1: 그래 어제
0: 아, 그럼 먹고 돈 알 수 있어.
1: 그래서
0: 번돈을 60원 팍 재주고
1: 그다음에
0: 당신이 싸준 쌀미초를 팍 덜어잡히고 집세 돈은 준비됐어?
1: 아직 안 돌아왔는데.
0: 아이 뭐야 아직도 안 돌아왔다. 아유 이건 어쩌나. 오늘도 내 못 받아가면 우리 마누라 난리가 날 텐데 어쩌나 이거.
1: 아이고 미안해서 어떡하나.
0: 아 미안하긴 뭘. 아유. 아 그러니까. 아직 집에 남편이 돈 불러 갔다 안 왔다 이거지?
1: 안 왔어요.
0: 그러니까 이 집에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이지?
1: 나 있잖아요.
0: 그러니까 여기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다 그 말이지? 야, 잘 됐다. 이런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다고. 아유, 말이 났으니 말인데 그동안 거술도 넘고 남편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그래, 점심은 먹었나?
1: 아이고, 아침은 굶고 점심은 건네뛰고 저녁은 참는다오.
0: 아유, 세상에. 아이고, 얼마나 속이 들겠나. 자, 사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내 오늘 점심에 항상 푸짐하게 차릴 텐데 어떤가 우리 저 앞집 삼점집에 가서 그 따끈따끈한 빵냉면 한 그릇씩 드시려나.
1: 빵냉면이요?
0: 그래요. 어, 그래 그럼 빨리 가자고.
1: 예.
0: 어서 가자고.
1: 예.
0: 빨리 오라고. 누구야? 녹이 내놔. 아니 집에 아무도 없다고 하더니 이게
1: 이따
0: 없긴 없겠네 이따 여보 오늘 몇 번 잡아 집세를 받으러 다니는 거구나. 조금밖에 없는데 이걸 먼저 가지고 가게.
2: 네,
0: 지금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올 테니 빨리 가라고.
2: 뭐다가 들어올 줄 알았다. 아니 그다음에 집에 살짝마다 배달 터질 것 같아.
1: 아 너야 그게
2: 나 살짝 많이 터졌다. 돈을 벌었다.
1: 야 이거 또 뺏기 모르는 거 말이야.
2: 어휴 돈을 벌었다. 이제 또 구두쇠 허영감이 내 갖다 그던 인간에서 돈까지 나가겠다는데 돈은 또 얼른 내.

0: 당신이 거를 정지해 방법 더 잘 봐라.
1: 어, 이 자식 개구야. 그만 무슨 거리도 나이도 못할 거.
0: 아, 방법 잘 봐라.
1: 빨리 총 늘어도 죽었어.
2: 그게 오래 이제 가트라다
1: 해. 아 나그네 형 제대로 죽지도 않아 기도 울어도 못 본 게 어디야.
0: 그래 그래 슬프게 서리 쭉 길게 되면서 쌩 울어라 말이야.
3: 살아봤대야. 옆편에 속이나 속일 거니까 그깟 놈은 일찌감치 그렇게 저승으로 가는 것도 장수네 장수야. 그건 그렇고 자 우선 왔던 김에 시체를 보고 조상이라도 해야겠는데 그래 눈을 감아서 아이 저 녀석이 왜 두 다리를 쳐들고 저래. 아유 이 녀석이 죽어서도 민병훈련을 하나?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산에서 아궁지를 막았어?
1: 꽃꽃이 아궁이 그래서
3: 그래.
1: 고아이 막았어.
3: 아이고 고양이가 뛰어들어오면 저렇게 되네.
1: 그럼 어떻게 할까?
3: 아 가만 가만 내게 방법이 있어. 이럽네.
1: 어, 빨리 가봐.
3: 이제 됐네. 안녕하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도돌 얼굴인데 누구야 귀신이야.
0: 빨리 뒷대고 모이고 빨리 이 돈 가져가서 도망가다. 아우 저 영동쯤 가서 이 돈 판에 술장 사람을 찾아.
1: 긴급 생각했던 게 술장사야. 아이고.
0: 아 여보, 내 그게 거듭 해보는 소린데.
1: 그래.
0: 이렇게 누워가지고 남은 못 살게 굴어 돈을 벗어난다는 거는 천하의 못쓰듯이.
1: 아이고 정말 우리 답답한 사람.
0: 그러니 이 돈은 우리 집에 저 허영 가는 게 돌려주고.
1: 그러겠어.
0: 우리 저 고향 마을에 내 팔가 나가서 대비를 맡고 집에 찾아가지고 농사지를 하면 살면 하루 세 끼는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여.
1: 잘 생각했다. 언젠 그렇게 생각할게.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아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가하다 보면 후회는 적어지는 법입니다. 그때 가서 아 내가 왜 그랬지 하는 후회,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0: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석화 작사 림봉호 작곡 김선희 가수의 아름다운 날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한동해 작사 한홍자 작곡 리정희가 부른 내 사랑 만병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94번 79294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알고 계신다면 함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 만병초.

0: 네, 아름다운 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1: 아리라 아라.
0: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밤이 가고 새날 오듯 희망이 펼쳐지고 밤이 가고 새날은 나날들 너와 나 우리가 엮어가는 나날들 하루하루가 아름다운 날이라네 하루하루가 아름다운 날이라네
1: 너와 나 우리가 엮어가는 나날
0: 네 계속해서 2절입니다 고개 넘어 지평선까지 넓은 길 펼쳐지고 고개 넘어 지평선까지 넓은 길 펼쳐지고 비바람 이긴 과일나무에 열매가 탐스럽네 비바람 이긴 과일나무에 열매가 탐스럽네 구름처럼 흘러간 날들이 많다지만 구름처럼 흘러간 날들이 많다지만 향기로운 꽃송이가 피는 날 더 많다네. 향기로운 꽃송이가 피는 날 더 많다네. 너와 나 우리가 엮어가는 나날들. 너와 나 우리가 엮어가는 나날들. 하루하루가 아름다운 날이라네. 하루하루가 네, 석화 작사 림봉호 작곡 김선희 가수의 아름다운 날입니다. 먼저 아래는 1절부터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오늘 노래 교실 코너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 석화 작사 림봉호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아름다운 날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라디오가 없으시거나 라디오 수신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핸드폰으로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날 계속해서 2절 부분 따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은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후렴구.

0: 네, 노래 한마당 오늘 시간 석화 작사 림봉호 작곡 김선희 가수의 아름다운 날 함께하는 사이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날 노래방 번호는 793-40번, 793-40번입니다. 네, 오늘도 자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름마저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게
1: 나들 하늘을 보라고 한입바람만 마시게?
2: 그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는 농사만 지을 줄 알았지 세상 돌아가는 물정은 몰랐다는 겁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그 반대였죠.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먼저 아시고 시장이 필요한 물건을 심어서 팔아 목돈을 만들었지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겁지요.
1: 이제 그 얘기 그만 우려먹으면 안 되겠느냐. 노루친 막대기 3년을 우린다더니 넌 그 이야기만 장장 40년이나 지그래대는구나.
2: 낸들 그러고 싶어 그러겠습니까? 아버지가 같은 일만 반복하는 바람에 노루친 막대기 우려먹고 싶지 않아도 우려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언제 장가갑니까? 이렇게 죽을 때까지 보토리로 늙어 죽어야 합니까? 형이나 동생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1: 그래, 이 애비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 입 좀 다물지 못하겠느냐?
3: 아버지가 격한 마음을 가라앉히느라고 곰방대에 담배를 쑤셔 넣었다. 그런데 손이 자꾸 떨려서 곰방대에 담는 담배보다 흘려버리는 담배가 더 많았다. 보다 못해 큰 형이 대신 담아주고 불을 붙여주었다. 진계운이 도모금 격하게 뻑뻑 빨고 나서 갑자기 획 셋째한테로 돌아앉았다.
1: 셋째야, 넌 사내 자식이 왜 맨날 남의 눈치나 슬슬 보고 그러냐? 너는 이 판국에 아무 생각도 없느냐? 에이, 멍청한 놈.
3: 시애미 역정에 개옆구리를 찬다더니 웬 날벼락인가 싶어 셋째가 자라목처럼 목을 옮기고 구시렁거렸다.
4: 아,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십니까? 전 장가라는 장자도 뻥긋하지 않았는데요.
1: 아, 뻥긋하지 않으니까 문제라는 거다.
4: 그럼 뻥긋하라는 겁니까? 나까지 끼어들어서 뻥긋하면 더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1: 이놈아, 아, 여태 애비나 형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으면 생각이라는 게 있을 것이 아니냐? 그 생각을 말하라는 것이다.
3: 셋째가 식지로 콧등을 살살 긁으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난처할 때마다 콧등을 긁는 버릇이 있다.
4: 내 생각이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 집에서 제 생각을 들은 적이 언제 있었다고 자꾸 저를 몰아세웁니까?
1: 오늘은 예비가 네 생각을 꼭 들어야 쓰겠다. 둘째가 이렇게 나를 세우고 대립하니 아마도 다수가기를 해서 결정짓던 지해야지 날이 새도 결론이 나지 않겠다.
3: 아버지가 감정이 격했는지 굴렁굴렁 한참이나 기침을 했다. 맏형이 아버지의 잔등을 자근자근 두드렸다. 아버지한테는 마지가 수족과도 같았다. 그의 기침이 끊기자
4: 슬, 나는 찬성할 수 없어.
3: 넷째도 반발했다.
4: 그럼 어떻게 하니? 셋째가 하나뿐인데 누가 데리고 살아도 이가 상할 건 뻔할 게 아야?
3: 셋째는 원래 크게 각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중립을 지키거나 눈치를 보다가 다수가 쏠리는 쪽에 그냥 묻어가는 성미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해주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인심을 잃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때 큰 형이 입을 열었다.
5: 쉽지 않게 데려온 색신만큼 돌려보내는 것은 안 될 소리다. 우리 넷이 동시에 장가갈 수 없을 바에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한 사람이라도 장가를 가서 가문을 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버지, 넷째가 색씨를 데려왔으니 형들이 양보한다면 넷째를 장가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3: 그 말에 진겨우는 이윽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자식들이 원망스러울 뿐이었다. 비록 부모라지만 머리가 다 자란 자식들 앞에서 그 권위나 저력이 바닥이 났음에 상심이 컸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나서 무겁게 입을 열었다.
1: 어떠냐? 큰형의 의견에 너희들도 동의하느냐?
3: 그렇게 묻는

0: 신기운의 눈빛에는 낙담한 빛이 역력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전혀 힘이 실려있지 않았다. 그는 다른 동생들이 맏형을 위하여 말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다들 자기 안 속을 차리느라 그 눈치를 알아채지 못한 듯했다. 솔직히 알아차려도 모르는 척했을 것이다.
1: 아버지는 어떠세요? 아버지가 동의하시면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0: 둘째의 말에 셋째도 찬성이라는 듯 덩달아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 마음 같아서는 이 여자는 내 여자다라고 선포하고 싶었다. 하지만 색시를 데려오는 데 쓴 돈은 형들이 함께 일해서 모은 돈이었다. 그 돈이 없었다면 색시를 데려오는 일은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다.
2: 넷째야, 너도 내가 장가를 먼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
0: 먼저라는 의미를 강조하려는 듯 아버지는 각별히 그 단어에 력점을 두었다. 형들을 제치고 막내가 먼저 장가가는 것은 안 될 법한 일이라는 아버지의 경고가 담겨져 있음을 그가 모를 리 없었다. 넷째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원망스러웠다. 기고 있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가 먼저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형은 형이어서 당연히 자기 차례라고 여길 것이고 아랫사람들은 형 때문에 결혼이 늦어졌다는 피해의식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는 피해받은 쪽에서 먼저 결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린다는 논리는 애초에 존재할 수 없었다. 누구의 주장에나 일리가 있고 또 충분히 주장할 만한 명분이 있었다. 누구도 양보하려는 기색이 꼬물만치도 없었다. 다 같이 굶었는데 어쩌다 생긴 먹잇감을 혼자서 먹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자칫 공공의 적이 되어 잡혀먹힐지도 모른다. 그는 무모한 선택보다는 안전한 길을 택하리라 마음먹었다. 넷째는 소설 춤추는 꽃도 원작의 허련순, 극본의 장선자, 며 기대했던 설렘과 정성이 사라져버려 아쉬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숨겨두었던 이야기가 먼저 새어나가면서 차분하게 준비한 의미가 퇴색됐고 계획이 어수선하게 흘러가 조금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말을 내다가 가진 숨겨진 사실을 꺼내 드러내다는 뜻을 생생하게 체감했습니다. 말을 내다의 첫 번째 의미는 비밀이나 남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여 드러나게 하다는 뜻입니다. 숨겨두었던 사실, 비밀, 미공개 내용을 꺼내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만드는 행동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이야기했다는 의미를 넘어 숨겨진 내용이 드러났다는 뉘앙스가 핵심입니다. 말을 내다에는 또 전혀 다른 느낌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비밀이 드러나는 상황이 아닌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고 이야기거리를 꺼내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바로 이야기거리 삼아 말을 시작하다는 뜻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식사를 하며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 때 한 친구가 요즘 유행하는 취미 이야기를 꺼내며 먼저 말을 내주었습니다. 덕분에 딱딱했던 분위기가 풀리면서 모두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특별한 비밀이 아니라 일상의 이야기거리를 꺼내 대화의 물꼬를 트는 그 행동이 바로 말을 내다의 쓰임새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대화가 막히거나 어색할 때 분위기를 풀기 위해 여러 이야기를 꺼내곤 하는데 이처럼 주제를 정하고 이야기거리를 삼아 말을 시작하는 행위를 말을 내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을 내다는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숨겨진 비밀이나 사실을 꺼내 드러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야기거리를 꺼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표현이지만 담고 있는 상황과 뉘앙스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문맥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비밀이 드러나는 상황 혹은 대화의 물꼬를 트는 상황을 만날 때 오늘 소개해드린 말을 내다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훨씬 정확하고 생동감 있게 우리말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시한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이 이집트 LCC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과 백려원 여사가 이집트 대통령 부부와 함께 대이집트 박물관을 관람했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이 이집트 국빈 방문을 원만히 마쳤습니다.
0: 습근평 국가주석이 노르웨이 국왕이 즉위한 호콘 8세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월 2일 오전 이집트 LCC 대통령과 중국 습근평 국가주석이 카이로 대한공에서 회담했습니다. 카이로의 날씨는 맑고 개웠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부인 백려원 여사가 차량으로 대양궁에 도착하자 기병대와 의장병들이 줄지어 경의를 표했고 군악단이 환영곡을 연주했으며 21마리 레포가 울렸습니다. LCC 대통령과 부인 이티 사른 여사가 열정적으로 맞이했습니다. LCC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을 위해 환영식을 거행했습니다. 양국 원수가 함께 사열대에 오르자 군악단은 중국과 이집트 양국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양국 원수는 각각 상대 측 수행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양국 원수 부부는 대양궁 대청으로 들어가 양국 국기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환영식 후 양국 원수는 회담을 가졌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1956년 이집트는 아랍과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세종국과 수교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로세대 지도자들은 민족 독립을 추구하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맞서는 길에서 양국 인민을 이끌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함께 분투했고 그 과정에서 바위처럼 단단한 깊은 우정을 다져왔습니다. 70년 동안 비바람 속에서 중국과 이집트 양국 관계는 평등과 상호신뢰, 우호와 상호답습, 화합과 협력, 호혜와 상생이라는 뚜렷한 특징을 육성했고 그 과정을 함께 지켜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공동인솔하의 양국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양국은 발전과 진흥을 실현하고 인민의 복지를 증진했으며 국제적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사업에서 리념이 서로 통하고 전략도 일치합니다. 변화와 혼란이 얽힌 국제와 지역 정세 직면에 양국은 서로를 지지하고 협력을 심화하며 중국과 이슬람 국가 간의 운명 공동체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 이집트 양국이 첫째로 서로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하고 고위급 왕대의 추세를 유지하며 제 분야와 각 차원의 교류 협력을 밀접히하고 국정 운영 경험의 교류와 상호 참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호혜 협력을 추진하고 발전 전략의 연계를 강화하며 기초시설 건설, 전력, 농업, 통신 기술 등 전통 분야의 협력과 발전 예비를 발휘해 친환경 에너지, 전기 자동차, 항공우주, 디지털 경제, 현대 농업 기술 등 협력의 새로운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인문 교류를 촉진하고 문화, 교육, 과학기술, 보건, 체육 등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며 인적 교류를 확대해 민심 소통을 증진해야 합니다. 넷째, 안보 협력을 강화해 공동으로 다국 범죄를 단속하고 반부패 국제 협력을 심화하며 서로의 반대로 노력을 확고히 지지해 양국의 공동 안보를 수호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제 다자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브릭스 국가 등 다자 플랫폼에서의 조율과 협력을 한층 더 긴밀히 하며 함께 중국 아랍 국가, 중국 아프리카 협력 론단 건설을 추진하고 일방주의와 패권 행각을 공동으로 반대하며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LCC 대통령은 양국 수교 70주년을 맞아 이집트에 대한 습근평 주석의 역사적인 국빈 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수교의 양국 관계는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해왔으며 제분의 협력에서도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집트는 한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지지하고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한층 더 추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중국과 함께 무역, 투자, 제조업, 기초시설 건설, 금융, 과학기술, 신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밀접히하고 군사와 안보면의 교류를 강화하며 인적 교류를 활발히 해 양국 인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지역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으로서 중국은 국제사무에서 중요한 건설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다자 플랫폼에서 중국과의 협력과 조류를 강화해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하고 손잡고 국제적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기를 희망합니다. 양국 원수는 중동 정세를 두고 깊이 있는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석금형 주석은 중국은 영내 국가들이 솔린친선 관계를 발전시키고 공동, 종합, 협력, 지속 가능한 안보관을 지키며 중동 안전이 새로운 구도를 구축한 것을 지지한다고 표했습니다. 예습금 형주석은 네 가지 장애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영내 공동 안보의 내적 동력을 진작시켜야 합니다. 중동 쪽 인민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하며 영내 국가들이 평화와 안보 대화를 강화하는 것을 지지하고 영내 안보 구도의 재구축을 논의해 자주적으로 앞날과 운명을 장악해야 합니다. 둘째, 영내 공동 안보에 대한 종합 관리를 추진해야 합니다. 중동은 조정 문제가 많고 내적 연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팔레스티나 문제는 여전히 중동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든지 이를 홀시하거나 주변화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영내 공동 안보의 발전 기반을 굳게 다져야 합니다. 중동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하는 근본은 발전에 있습니다. 중국은 영내 각국과 함께 국제 항로 안전을 지키고 발전과 협력을 추진하며 영내 국가 간의 리익 융합을 촉진하고 점차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고 충돌을 야기하는 토양을 제거할 것입니다. 넷째, LCC 대통령은 또 이집트는 계속하여 중국과의 조류를 강화하여 중동 정세를 완화시키고
1: 9월 2일 오후 습근평 국가주석과 부인 펭벼원 여사가 이집트 LCC 대통령과 부인 이티사르 여사의 동행으로 대이집트 박물관을 참관했습니다. 기자 고원에는 천년에 걸쳐 이어진 피라미드 군이 웅장한 대이집트 박물관과 멀리 마주하고 서로를 빛내고 있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펭벼원 여사가 박물관에 도착하자 LCC 대통령 부부가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양국 원수 부부는 함께 전시관에 들어가 람세스 2세 동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박물관과 고대 이집트 역사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양국 원수 부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정교하고 웅장한 석각상, 명문 기둥, 신전의 첨탑을 흥미롭게 감상한 뒤 전망대 앞에서 창밖으로 피라미드 군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양국 원수는 투탕이남으로서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위해 더 많은 문명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LCC 대통령은 지난해 대이집트 박물관 개관 당시 습근평 주석이 축하 서한을 보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0: 발표하고 나서 고대 이집트 문명과 중화 문명이 모두 지닌 포용과 수용, 다원적 공생의 특성은 습근평 주석이 제시한 글로벌 문명 창의 이념과 매우 잘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는 중국과 긴밀한 인문 교류를 이어가고 문명을 서로 배우며 세계가 더욱 조화롭고 포용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최기, 왕이 등이 상기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9월 2일 저녁 습금평 국가주석이 이집트에 대한 국빈 방문을 마쳤습니다. 카히라를 떠날 때 이집트 엘시시 대통령 부부가 공항에서 배웅했습니다.
0: 습금평 국가주석이 9월 2일 노르웨이 신임 국왕 호콘 8세에게 축전을 보내 그가 왕위에 즉위한 데 대해 축하를 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노르웨이는 거리가 멀지만 친선 역사가 아주 유구하다고 표했습니다. 노르웨이는 가장 일찍 새 중국을 승인하고 수교한 유럽 국가 중 하나입니다. 양국 수교 72년 내 노르웨이 왕실의 적극적인 추진하에 상무관계는 거족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제 분야의 협력은 부단히 확장되어 양국 인민에게 실속 있는 리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노르웨이 간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며 호콘 8세 국왕과 함께 노력을 경주해 양국 친선 왕대의 새 장을 엮어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북경증권거래소가 9월 2일 설립기술 혁신 성격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상장사들이 공개 발행을 통해 루베로 약 800억 원을 조달하고 자금의 80% 이상이 친환경 저탄소, 디지털 경제, 첨단 장비 제조, 신소재 등 전략적 신흥 분야에 종합기 투입돼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산업 승격을 효과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현재 북경증권거래소의 적격 투자자는 1,100만 호를 돌파하여 개장 당시보다 근 3배 증가했고 3,000개 이상의 공모 폰트가 투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시장 일평균 거래액은 약 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투자와 용자 생태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거래 활력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남계대학 금융학 교수 전리휘는 이런 수치 배후의 위치 확정이 더 명확해진 데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급과 성급 조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기술 기업의 비중이 약 80%를 점하고 2026년 신규 상장 종목 중 작은 거인 기업의 비중이 91%에 달했습니다. 북경증권거래소는 개혁의 시험밭에서 중국 자본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략적 퍼즐 조각으로 성장했습니다. 주식시장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 제고와 함께 북경증권거래소의 채권 봉쇄를 통한 실물 경제 지원 능력도 동시에 향상되었습니다. 의료적 정부 채권 발행 봉사 규모는 18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그중 국채는 약 17조 원, 신용채 발행 규모는 27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또한 여러 건의 과학기술 혁신 채권과 중소기업과 령세기업 지원 채권을 성공시켜 과학기술 혁신 기업이 다원화 용자 통로 확대에 좋은 본보기를 형성했습니다. 중국국제금융조시요한회사 국내전략수석 분석사 리구색은 중소기업의 발전 법칙에 적합한 차별화된 제도적 우세를 바탕으로 북경증권거래소는 다양하고 포용적인 상장 기준 그리고 소액 유연한 자금 조달 기제를 통해 더 이루고 더 작으며 더 새로운 혁신형 기업을 정밀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장 기초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기관 자금이 지속적으로 류입하고 배치됨에 따라 투자와 융자 간의 량 방향 선순환은 한층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 서장 기롱현에서 발생한 산사태 재해 구조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9월 2일 12시까지 이번 재해로 인해 21명이 사망하고 541명이 실종되었습니다. 현재 기롱진에서 기롱 동상구까지 연결되는 육로 구조 통로가 원활해져 대형 차량과 기계 장비가 216번 국도를 통해 피해 중심 지역으로 진입하여 심층 수색과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구 중심 지역 전체에는 5G 신호가 지속적으로 보급되었고, 전력 복구 작업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기룡진에서 기룡 통상구까지의 육로 구조 통로가 원활해진 후 구조대는 최우선적으로 수색 방식을 최적화하여 기계 작업면을 따라 구조 인력이 생명 탐지기 등 전문 장비를 휴대하고 탐지 견과 함께 거석 적재 구역, 건물 매몰 지점, 하천 토사 퇴적 구역에 대해 정밀화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서장 자치구 당위원회 상무위원이며 자치구 상무부주석인 임유는 현재 중심 지역의 퇴적물 평균 두께가 4m, 최대 16m에 달하며 표면에 대량의 거석과 토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인력은 구역을 나누어 수색 중이며 초기 얕은 층 수색을 바탕으로 전문 장비와 기기를 활용한 심층 수색을 통해 실종자 정보 발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통상구 합동검사, 청사, 기숙사, 주차장 등 중점 구역에 대한 집중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 후 현지에서는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에 대한 접대, 위로 및 지원 보장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가족 상담 열선도 개설했습니다. 9월 2일 12시 기준으로 총 587명의 가족을 접대하고 배치했으며 동시에 499명 리재민에 대한 의료, 교육, 기본생활, 심리 위안 등 봉사 보장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가제시 당위원회 서기 왕방홍은 현재 전문인력 70명을 배치하여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의 요구와 우려에 적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문 통로를 개통하여 국내외 실종 및 사망자 가족에게 정보 문의 봉사를 제공하고 있고 관련 문의 사항을 적시에 등록하고 단계적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군 부대도 피해 중심 지역으로 진입하여 심층 수색 구조 및 방역 소독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무장경찰 서장 총대 시가제 지대는 정예 인력으로 수색팀을 구성하여 지정된 임무 구역에 대해 전면적인 수색을 펼치면서 실종자 수색과 위험 요소 제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장 시가제 군구 모 부대 장병들로 구성된 수색대는 통상구 중심 지역에서 인원 수색과 도로 준설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장 군구 모 부대 의료 방역 분대는 당원 돌격대를 편성하여 선발 구조 대례를 따라 통상구 중심 지역에 진입하여 인원 수색, 방역 소독 등 작업을 수행하고 동시에 구조 일선의 동반 위생 지원 준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무장경찰 시가제 지대 리기복은 임무 지역에 도착한 후 전체 장병들이 신속히 전개하면서 구역을 나누어 전면적인 심층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00%의 노력을 다해 실종자 한 명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험부담 요소 점검 및 2차 재해 예방 작업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국가안전생산 긴급구조대대로 구성된 합동관측팀은 저수지 댐체와 상류 빙하 및 산사태 지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을 통해 현장 구조 작업에 안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관측 요원과 안전 요원이 배치되어 주변 하천, 수위 및 비탈면 상태를 관찰하고 즉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가제시 소방구조지대 카레프 동로 특근대 부대장 양기교는 주변 하천, 비탈면 등의 수위 상승 여부를 수시로 관찰하고 있으며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경보를 발령하면 대원들이 사전에 설정된 대피 경로를 따라 대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소라, 박민걸이었습니다.

0: 오늘은 더 길고 넓으며 튼튼한 중국 이집트 우정의 다리를 함께 건설해 나아가자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이집트 미디어 보품질 일대일로 공동건설 공동취재 성과 공유회가 최근 이집트 수도 가히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양국 언론인과 전문가, 학자들은 공유회에서 공동취재 성과를 바탕으로 언론 교류와 이야기를 함께 잘 전할 문제를 두고 대화하고 교류했습니다. 중국 주재 기자로 근무하며 중국 12개 성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이집트 금자탑보 부편집장 사미 감하위는 양국 기자들이 공동 취재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이집트와 중국 간 협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전통적인 단방향 보도에서 공동 창작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그 의의가 참못 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만 이집트와 오늘날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는 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공동건설 국가들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인민일보 이집트 지사 기자 심소효는 이번 공동 취재는 중국 이집트 공동 발전의 이야기들을 목격하고 기록하며 전달하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이집트 기자들이 나란히 취재하는 것은 서로 이해하며 가까워지는 양국 인민의 정감을 연결하는 것이고 두 고대 문명 간의 대화와 공감적이고 우호적인 이집트 친구들이 있다면서 우리는 중국과 이집트 협력의 기록자이자 양국 인젝트들은 양국 친선의 생생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협력 성과는 양국 수교 70년 동안 쌓아온 깊은 친선과 상호 신뢰를 반영한다면서 이집트 중국 관계는 평화, 우정, 협력, 발전에 기반한 국제 관계의 모범임을 확인시켜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집트 하크마이트 문화산업그룹 아흐마드 사이드 총재는 문명 간의 거리는 지리적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기자들의 필치로 그려진 이집트와 중국은 언론인, 제작자, 내용 창작자로서의 우리
1: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1부 명월이 어찌 두 곳으로 나뉘려 운명 공동체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로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향촌농구 리그로 향촌진흥을 도모하고 있는 동북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에는 국민투표에서 나타난 이슬란드의 난제와 갈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1부 명월이 어찌 두 곳으로 나뉘려 운명 공동체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학습은 성장 진보의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적 언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향촌농구리그로 향촌진흥을 도모하고 있는 동북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고

0: 이번 대회는 곳곳에서 볼거리가 넘쳤습니다. 모든 선수는 농목민, 향진 감독, 신형 경영 주체 전도자 등 현지 농촌의 상주 주민으로 구성됐습니다. 리그전의 전통을 계승하는 도대구에서 향촌진흥 1승에 뿌리내린 선두자와 기층 간부들로 이루어진 코기러기 대표팀이 이는 경기 시작 전부터 경기장을 찾아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면서 코트 옆에 2시간 반 넘게 앉아 경기를 열심히 관람했습니다. 오상희는 현장에서 경기를 보는 게 좋다며 선수들보다 본인이 더 흥분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회에 나선 선수들에게는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길림성 대표팀 감독이며 길림농업과학기술대학 향촌진흥연수센터의 주임인 류계범은 본 대회는 경기 실력과 우정, 농목업의 동반 발전을 이끌었다며 농구만이 아니라 각 지역 농목업의 특색도 함께 교류했다고 말했습니다. 체육이 무대를 마련하고 농업 문화 관광이 주연으로 나섰습니다. 내몽골 자치구 농목청 향촌건설 사회사업촉진처의 왕육비 부서장은 생산 기술이 꾸준히 발전하면서 농목민의 체육 문화 등 향촌 정식 문화 생활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고 있다면서
1: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2: 아이들의 세상도 진짜 실력이지.
3: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0: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1: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1: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3: 후자는 이슬란드 국민이 이번 국민투표에 높은 참여 열기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슬란드에는 오랫동안 수많은 문제가 쌓여왔고 경제와 금융 분야의 문제가 특히 심각해 국내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많은 사람들이 유럽 동맹 가입을 통해 이슬란드의 새로운 출路를 찾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막 투표를 마친 한 노인은 이슬란드가 적지 않은 장기적인 난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슬란드 자신의 일입니다. 자기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슬란드는 독립과 자주를 지켜야 하고 외부 세력이 내부 문제에 간섭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슬란드는 2009년 유럽 동맹 가입을 신청해 2010년 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치솟는 집값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슬란드가 유럽 동맹 가입 청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상이 재개되어 최종적으로 유럽 동맹에 가입할 경우 이슬란드 어업은 유럽 동맹 공동 어업 정책 구도 안으로 편입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업 관리권 배분, 어획 할당량 결정, 기존 외자 진입 제한 유지 여부 등 일련의 문제들이 줄줄이 불거질 것입니다. 마르길소는 어업 자원 통제권을 자국이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자신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정학이 이슬란드인이 유럽 동맹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에 함께 자리한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슬란드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된 빌리 롱은 이슬란드가 미국의 싱글 번째 주가 될 수 있다고 농담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상비군이 없는 이슬란드의 심각한 안보 불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8월 29일 저녁, 라우가르달스 홀 개표 현장에서 관계자 비웨르 등 아르나르 칼라소는 자신이 찬성표를 던졌다며 그 이유 중 하나는 국제정세의 요동과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의 발언이 자신을 우려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는 유럽 동맹에 가입하면 어느 정도 안전 보장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란드 국영방송이 8월 3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개표 예비 결과 찬성 47.2%, 반대 52.8%로 반대의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이슬란드의 프로스타 도티르 총리는 얼마 전 정부는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유럽 동맹 가입 협상을 다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민투표는 이미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4: 윈팅 레벨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일정을 짜고 정보를 모으며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 네, 여행은 떠나기 전이 가장 즐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연애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썸 탈 때가 더 설렌다고 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타이밍 역시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요즘 우리는 가을과 썸을 타고 있습니다. 네, 낮에는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살짝 선선함이 느껴지는데요. 소심하게 콕

찔러보는 것 같아도 확실한 시그널입니다.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와도 좋다고 가을에게 응원을 보내주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한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저 PD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Dancing in the Moonlight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PD의 FM 데이트 오늘은 주말엔 뭐하지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엔 뭐하지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주말엔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이번 주말엔 뭘할 것인지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 ZJOPD 그리고 제 개미챗 졸광 한어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조피디 FM 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 이제 다음 네 이제 문자 참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퇴근했습니다. 이번 한 주가 너무 바빴는데 대신 금요일 오늘이 한가하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거기 뒤에 이제 직장 생활 10년 차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요. 뭐 직장 생활 10년 차든 네, 또 얼마가 됐던 간에 주말은 다들 반기는 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또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뭔가 딱히 주말 계획이 없어도 금요일 퇴근길은 마냥 누구나 즐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렇죠.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 FM 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고요. 네, 이어서 다음 주말 계획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이랑 주말에 등산 다녀오기로 했는데요. 오늘 점심 잠깐 나가서 걸었는데도 아직은 덥더라고요. 이제 마무리 잘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안녕하세요.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정선아의 해피라디오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싣고 즐거움을 싣고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잘 사는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잘 산다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마음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잘 산다는 건 화려하게 사는 게 아니라 단단하고 품격 있게 사는 일입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균형을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잘 사는 사람입니다. 아마 잘 사는 사람 하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서 잘 사는 사람하고 그냥 잘 사는 사람과의 이 차이점, 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 해서 또 잘 살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잘못된 선택인 거죠.

0: 정선하게 해피라디오는 매일 이 시간되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행복을 전하고 기쁨을 전해주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늘 이 시간과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정말 눈물이 날 때도 많습니다. 찬란한 태양도 빗방울에게 자리를 내어줄 때가 있듯이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아픔도 슬픔도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어쩌면 정말 가질 수 없는 욕심 때문에 너무나도 더 큰 상처를 받는 우리 현대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비 오면 채워지는 말이 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조금 나에게는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가끔은 내려놓을 줄도 아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품 셋집살이 보내드립니다.
1: 말고 그 우리 마누라 성격 알잖아. 그 나 오늘에도 집세 못 받아가면 그 호래기 같은 마누라한테 당장 이렇게 된단 말이야.
2: 아 좀 이따 죽는데 왜 이러시냐요. 너 별로 산다 그냥 애왔단 말이에요. 그녀들이나 그녀들 왜 이래요.
1: 아이고 깜깜이야. 아이고 화통을 삶아 먹었나. 그러니까 그 돈 벌러 간 남편이 아직 안 돌아왔다 이거지?
2: 예.
1: 그럼 내 그동안 다른 집들을 좀 쭉 돌고 올 테니까 그동안에 준비해줬으면 이거 감사하겠네.
2: 아이고 감사하시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하시오.
1: 이야. 아무리 봐도 아까워서 미치겠네.

0: 하는 게 정말 좋은 물건입니다. 예. 먹으면 먹을수록 기운이 난단 말입니다. 예. 아까 또 어디를 갔는가? 에, 어디를 갔으면 차라리 잘 됐다. 또 어디 가서 술을 한 잔 헐커덕 하고 와야 되지. 에, 간다! 술이란 너무.
1: 이거 어디를?
0: 나 이거 녹이야!
1: 녹이긴, 녹이긴, 내지. 아니, 내 놈.
0: 어디 가버려?
1: 아, 고란단 내 놈도.
0: 가봐. 아! 어! 아, 가만. 돌았지. 내가 오늘 돈 벌러갔지. 당신이 싸준 삶은 차를 가지고 새시장 앞에 가서 돈 벌러 척 갔는데 어째 그런지 손님이 없어.
1: 아니, 그냥 못 벌었지도.
0: 그래, 새시장 앞에서 너는 깜빡하고 다불고 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톡톡 치니까 알겠어? 그래서 나 이렇게 보니까 나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검은 여자가 있을 수 있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을 때 내 보다 그렇게 검은 여자는 참 아이고 아직은 안 있을 때 아, 그래서 나보고 어찌 무슨 꼭 가다닌 거 아이겠어?
1: 아, 그래, 어쨌습니까? 그래, 어디를 가십니까?
0: 하니까, 어우, 또, 영진씨, 저 일맥 가다닌 거 아이겠어?
1: 아, 그러면 갑시다! 하고 내 짐을 탁 가다 싣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0: 또 어스분
1: 톡톡톡 감사합니다.
0: 또 시면 탁 제거지.
1: 60원
0: 벌었지. 그래 두지. 그래 두지. 그래 두려고. 아 선장 지나와서 저 청도 그 따사 거길 백 떨어졌는데 무지개 내 코디를 팍 찌르더란 말이야.
1: 무지개 우리 나무니 이거는 거칠어 났어. 보이겠지?
0: 그러게 말. 그래서 내일에 척 보니까
1: 무지개
0: 아이고 글쎄 떼도 냄새하고 고기를 굽는 냄새껏 내 코디를 팍 찌렀단 말이야. 아이 그래 내 선장이 참을 수 있나?
1: 아이 그래서
0: 그래서 또 코 찔린 그거 그냥 봉착해보자고 들어가서 양물채 굽는 데가 굽어달랬어. 가서 갈비를 뜯고 찌는 뜯고 골 그거 코파실 뜯고 막 뜯고 뜯는데 아 옛날 친구를 만나가서 똑같이 막 친구를 먹어주고 나오다는데 너만의 벌미를 턱 들어지고
1: 어구 그때 어이랍다며
0: 싼다 해라지 더는 내 나라
1: 어구 어이래요
0: 양대 89원 그러게 말이야.
1: 그래 어제
0: 아, 그럼 먹고 돈 알 수 있어.
1: 그래서
0: 그래서 돈을 60원 탁 재주고
1: 그다음에
0: 당신이 싸든 쌀미초를 탁 들어 잡히고

0: 가야.
1: 아, 이 바쁜 소리 그러고 세팅이란가 어디로 나가란다. 예, 어디로?
0: 아하, 가기는 어디로 가겠어?
1: 그래,
0: 아무런 일에 갓집으로 탁 보내고,
1: 그 다음에는
0: 당신은 동갓집으로 가고,
1: 당신은
0: 나는 가시집을 따라가면 될 거야. 아우, 잡아, 구두쇠가 새어 나왔다. 아우, 난 말해.
2: 그래 어떻게 김새 또는 준비됐어?
3: 아직 안 돌아왔는데.
2: 아이 뭐야 아직도 안 돌아왔다. 아유 이건 어쩌나. 오늘도 내 못 받아가면 우리 마누라 난리가 날 텐데 어쩌나 이거.
3: 아이고 미안해서 어떡하나.
2: 아 미안하긴 뭘. 아유 아 그러니까 아직 집에 남편이 돈 불러 갔다 안 왔다 이거지?
3: 안 왔어요.
2: 그러니까 이 집에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이지?
3: 나 있잖아요.
2: 그러니까 여기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다 그 말이지? 야, 잘 됐다. 이런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다고. 아유, 말이 났으니 말인데 그동안 더 숨도 덜고 남편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그래, 점심은 먹었나?
3: 아이고, 아침은 굶고 어? 점심은 건네뛰고 저녁은 참는다오.
2: 아유, 세상에. 아이고, 얼마나 속이 들겠나. 자, 사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내 오늘 점심에 항상 푸짐하게 차릴 텐데 어떤가 우리 저 앞집 상점집에 가서 그 따끈따끈한 빵백맥 한 그릇씩 드시잖아.
3: 빵백맥이요?
2: 그래.
3: 아, 귀여워.
2: 어, 그래. 그럼 빨리 가자고.
3: 예.
2: 어서 가자고. 예. 빨리 오라고.
0: 누구야?
2: 노게 노게
0: 나가
2: 나가. 아니 집에 아무도 없다고 그러더니 이게
3: 이따
0: 어깨나 어깨나 이따 여보 오늘 내 사수 잡아. 집세를 받으러 다니는 것처럼 하면 내 집 안가를 얼려보다고 짱짐이라네. 공항국으로 가자.
2: 아니 뭐 공항국에? 아니 공항국에 왜 가?
0: 공항국 가서 너를 기소라 갔다 가자.
2: 기소?
0: 통전을 기소라 갔다
3: 가자. 통전을 기소라 갔다 가자.
2: 공항국으로 가자. 가자.
0: 너, 아, 너는 어째 가겠나?
2: 나도 기소할 테다.
0: 무서워.
2: 남의 집세 한 푼도 안 내고 이게 몇 년째? 공항국에 가자.
0: 아, 그런 건 아니겠다. 가자.
2: 조금밖에 없는데 이걸 먼저 가지고 가게.
0: 어, 맞아.
2: 점심에 가서 돈을 가져올 테니 빨리 가라고.
3: 어, 맨날 나서는 거. 나서는
4: 거. 하고 가기 좋게. 뭐다
3: 저러고 올지 이런.
4: 아니 그다음에 기패 살짝마다 배대 터질 것 같아.
3: 아, 너야 그랬다. 난 진작 많이 터졌다.
4: 아우야. 돈을 벌었다.
3: 야, 이거 좀 또 뺏기 버리는 거 말해 이거.
4: 어휴, 돈을 벌었다. 이제 저 구두쇠 허영감이 내 갖다 그더는 거 하면서 돈까지 나가겠다는데 돈은 또 얼른다.
3: 야 돈 어디 어디 내겠는데.
4: 아니 당신이 거리 정지 방법도 잘 몰라.
3: 어 이게 아주 개구야 지금 무슨 돈이 더 나이도 못하게.
4: 아니 방법 잘 몰라. 방법 돈 또 보내.
3: 있을 것만
4: 있어?
3: 당신 죽었어.
4: 나이가 보다보다에 더럽기다. 내 죽은 다음에 팔다른 곳에 보던
2: 그랬거나 원영도 구두쇠 허영감이 내 마음이 있어.

0: 아프다.
1: 내가
2: 그냥 어 그냥 빨로 내

한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될줄 알았는데, 네, 그 고민의 조제는요, 평생 가져가야 할 숙제가 되어 갑니다. 나는 여전히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지 못한 채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지금까지 고민하느라 흘려보낸 시간도 너무 많습니다. 네, 참이 구절을 들으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대부분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또 이런 삶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자 했던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해 오고 있는지, 네, 얼마든지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 꾸준히 해왔다면요. 그저 멋진 사진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진 속 아름다운 풍경을 누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 그 일기가 쌓여서 한 권의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이 글을 듣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 당신이 쓴 글을 읽을 것이고 그 글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예전부터 하고자 했던 일, 그게 글이거나 운동이거나 혹은 공부여도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해 보십시오. 네, 진보하고 누구나 할수 있는 말일 수도 있지만, 네, 먼 훗날 당신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네, 그 작은 시작을 통해서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나 찾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겠습니까? 네, 미치도록 좋아하는 동시에 탁월하게 잘하는 일을 만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가능성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멍하니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네, 일부러 시간을 의미 없게 써버린 적은 없었나요? 네, 그래요. 우리는 지금 너무 작은 화면 속의 모습만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 속에 내가 사는 세상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네,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가서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느라 눈을 마주칠 기회를 포기하고, 또 멋진 풍경을 봐도 카메라로 그 풍경을 찍기에 바쁠 뿐, 그 자리에서 여유롭게 주위를 둘러보고 감상하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스마트폰으로 풍경을 찍는 사람들은 실제 그 모습은 온전히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스마트폰의 뷰파인더에 들어간 세상만큼만, 딱 그만큼만 볼 뿐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사람들의 표정

과 자연을 눈여겨보고 네, 여러 가지 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여도 보시고요. 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곳이고 어떠한 일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지 네, 분명 여러분이 놓치고 있던 또 다른 무언가가 보일 것입니다.

사소한 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은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인생이라는 그림을 완성하거든요. 누군가는 나무보다 큰 숲을 보라 하지만 나무 밑에 풀은 보지 못한 채 말이죠. 내 사소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결국 큰 숲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숲이 되려 하지만 누군가는 숲을 이루는 작디작은 풀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숲은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김선희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고향집 살구나무.

모두에게 사랑받는 화려한 주인공이 아니라 초라한 조연 같아도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여러 사람이 모여 만들어지듯이 조연 없는 주인공은 쓸쓸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소한 사람일지 몰라도 사소함의 소중함을 누군가는 알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숲이 되었다고 그 숲을 이루고 만들어주는 존재를 잊은 채 살아가죠. 모든 것은 사소함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잊은 채 말입니다. 네, 분명 그들도 잡초일 때가 있었고 또 어린 묘목일 때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것들의 위대함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삼 가수의 노래입니다. 작은 날의 행복.

말입니다. 네, 그래서요,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편함이 열릴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시간 말입니다. 우편함 속의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일 때마다 묵혀왔던 이야기들도 하나씩 풀어내야 우편함 속 어딘가에 공감이라는 공간이 생길 테니까요. 김송림 가수의 노래 듣습니다. 나만의 눈사람.

네, 그죠? 이렇게 가득 찬 우편함을 열어서 조금씩 흘려내려 보낼 수도 있는 게참 좋은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또 비워진 공간에 행복한 기억들을 채울 수 있게 말입니다. 네, 혹시라도

또 남은 공간에 또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공감도 자리하게 해주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차곡차곡 좋은 기억들을 나의 이 우편함 속에 채워넣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김소니 가수의 노래 듣습니다. 그대 가는 길에.

농사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여덟 번째 명작, 요한나 시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네,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저와 함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는 하이디의 목소리를 들으며 할머니는 흐뭇한 듯 몸이 아픈 것도 있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좋아지셨어요? 그래, 아주 편하구나. 끝까지 읽어주렴, 하이디. 노랫말은 이렇게 끝나고 있었습니다. 나의 눈이 어둡고 희미해질 때 나의 영혼을 비춰주세요. 고향으로 가듯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할머니, 저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잘 알아요. 할머니는 하이디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덧 하이디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하이디의 손을 꼭 잡고 하이디가 돌아가는 것을 무척 아쉬워했습니다. 피터가 부르는 소리에 하이디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하늘을 나는 새처럼 썰매를 타고 산을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달님이 눈에 덮인 새하얀 들판을 비추었기 때문에 마치 날이 밝아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이디는 건초 침대에 누워서도 할머니의 아쉬워하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할머니에게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또 하이디가 할머니에게 갈 수 있을 때까지는 일주일, 어쩌면 2주일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곰곰이 생각에 잠겼던 하이디는 멋진게 매일 책을 읽어드릴 수 있잖아?
1: 난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어.
0: 로 식탁 위에서 책을 한 권 꺼내놓고 피터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제부터 이걸 외우는 거야? 그렇게 말하며 하이디가 천천히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 배, 채를 오늘 외우지 못하면 내일 모두가 비웃는다.
1: 싫어.
0: 자, 그러지 말고 외워봐. 하이디가 자꾸 재촉을 하자 피터는 할 수 없이 이 세 글자를 되풀이해서 읽으며 외웠습니다. 자, 다 외웠지? 그럼 다음으로 넘어간다. 하이디는 또렷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대, 에, 에프, 개를 술술 읽지 못하면 호되게 야단을 맞는다. 잊어서는 안 되는 하, 이, 요트, 칼을 만약 잊어버리면 불행이 찾아온다. L, M을 모르면 바보다. 매 맞지 않으려면 빨리 외워라. 할아버지는 옆에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면서 하이디와 피터가 공부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피터가 아, 배체 노래에 나오는 무선 말들이 진짜인 줄 알고 잔뜩 겁을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터가 겁을 먹었다는 것을 하이디도 알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매일매일 외워야 돼. 그러면 금방 외울 수 있을 거야. 눈이 와도 올 수가 있지? 피터는 눈이 내려도 얼마든지 올 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베체 노래의 내용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약속대로 피터는 매일 하이디를 찾아와 열심히 아베체 노래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피터에게도 저녁을 차려주었기 때문에 피터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터의 실력은 빨리 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겨울이 하루하루 지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하이디의 집에서 돌아온 피터가 방으로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1: 이제 저도 할 수 있어요.
0: 뭘 할 수 있다는 거니, 피터? 부리기태 아주머니가 몹시 궁금하다는 듯 묻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금평이 빈곤 퇴치 정밀화 난관 돌파전을 잘 치를 때 관한 좌담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을 전면적으로 잘 치르자. 2018년 2월 12일. 19차 당대회에서는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을 잘 치를 때 대해 총체적으로 보지하고 중앙경제사업회의와 중앙농촌사업회의, 전국빈곤구제개발사업회의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이런 포치와 배치에 따라 우리는 빈곤 퇴치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선차적 위치에 놓고 극빈 지역을 중심으로 재반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을 전면적으로 잘 치러야 합니다. 첫째, 조직적 령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빈곤 퇴치 난관 돌파는 반드시 승리를 일으켜야 하는 격전이자 우리 당이 전국 인민에게 한 장엄한 약속입니다. 일낙천금이라고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당과 정부의 제일 책임자들이 중앙에 제출한 군령장은 오직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사업 하나뿐입니다.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을 잘 치르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줘야 합니다. 둘째, 목표와 기준을 견제해야 합니다.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의 목표는 바로 두 가지 확보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현행 기준에서 모든 농촌 빈곤 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확보해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빈곤현이 빈곤 딱지를 떼어버리도록 확보해 지역성 총체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빈곤 구제 기준은 빈곤 구제 대상을 확정하고 구제 조치를 제정하며 빈곤 퇴치 성과를 검증하는 중요한 도량형입니다. 당조항에서는 빈곤 퇴치 난관 돌파 기간의 빈곤 구제 기준은 빈곤 인구가 안정적으로 두 가지 걱정 해소, 세 가지 보장을 실현하도록 하고, 빈곤 지역의 기본 공공 서비스 분야의 주요 지표를 전국의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를 항상 견지하되 빗나가서는 안 되며, 기준을 낮춰 질적 수준에 영향을 줘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기준을 높여 욕망만 부풀려서도 안 됩니다. 셋째, 체제 및 기재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성에서 총책임을 지며 시와 현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관리 체제를 잘 실시해야 합니다.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계획함에 있어 하향식 설계를 잘해야 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들어줘야 합니다. 하나는 정책, 자금 등 면에서 지방의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빈곤 퇴치 효과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성에서 총 책임을 짐에 있어 상하급을 잘 이어주며 당정의 기본 방침을 실시 방안으로 전환시키고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 업무의 실시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비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지난달 가족들만 조용히 알고 있던 작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직 모든 일이 정식으로 확정되지 않고 세부적인 준비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가족끼리만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입이 무겁고 믿을 수 있는 줄 알았던 지인이 있었는데 어느 모임 자리에서 먼저 말을 내고 말았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던 비밀스러운 계획을 사전 동의 없이 갑자기 꺼내 이야기하는 바람에 저는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아직 비밀인 사실이 외부에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준비가 모두 끝난 뒤 사람들에게 깜짝스럽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소식이 퍼지며 기대했던 설렘과 정성이 사라져버려 아쉬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숨겨두었던 이야기가 먼저 새어나가면서 차분하게 준비한 의미가 퇴색됐고 계획이 어수선하게 흘러가 조금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말을 내다가 가진 숨겨진 사실을 꺼내 드러내다는 뜻을 생생하게 체감했습니다. 말을 내다의 첫 번째 의미는 비밀이나 남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여 드러나게 하다는 뜻입니다. 숨겨두었던 사실, 비밀, 미공개 내용을 꺼내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만드는 행동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이야기했다는 의미를 넘어 숨겨진 내용이 드러났다는 뉘앙스가 핵심입니다. 말을 내다에는 또 전혀 다른 느낌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비밀이 드러나는 상황이 아닌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고 이야기거리를 꺼내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바로 이야기거리 삼아 말을 시작하는

0: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식사를 하며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 때 한 친구가 요즘 유행하는 취미 이야기를 꺼내며 먼저 말을 내주었습니다. 덕분에 딱딱했던 분위기가 풀리면서 모두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특별한 비밀이 아니라 일상의 이야기거리를 꺼내 대화의 물꼬를 트는 그 행동이 바로 말을 내다의 쓰임새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대화가 막히거나 어색할 때 분위기를 풀기 위해 여러 이야기를 꺼내곤 하는데 이처럼 주제를 정하고 이야기거리를 삼아 말을 시작하는 행위를 말을 내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을 내다는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숨겨진 비밀이나 사실을 꺼내 드러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야기거리를 꺼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표현이지만 담고 있는 상황과 뉘앙스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문맥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비밀이 드러나는 상황 혹은 대화의 물꼬를 트는 상황을 만날 때 오늘 소개해드린 말을 내다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훨씬 정확하고 생동감 있게 우리 말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1: ...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샤워 후 사용하는 수건은 매번 새 것으로 바꿔야 할까요? 네, 위생을 생각하면 매일 세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수건이 어떤 환경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교체 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수건이 단순히 몸에 물기를 닦는 용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샤워 후 몸을 닦는 과정에서 피부 각질과 세균이 수건에 함께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관련 연구를 한 박사는 수건으로 몸을 말릴 때 생기는 마찰은 일종의 추가 세정 과정 역할을 한다며 이 과정에서 피부 각질과 정상 피부 세균, 심지어 일부 장내 세균까지 수건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욕실 환경입니다. 수건이 젖은 상태로 오래 남아 있으면 세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욕실이 습하고 통풍이 부족하면 수건이 오랫동안 축축하게 남아 세균 번식 환경이 된다며 2시간 안에 완전히 마르는 수건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6시간 이상 젖어 있는 경우 세균 증식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사용한 수건을 2시간 내로 완전히 말리지 못한다면 샤워 후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용한 수건을 2시간 내로 잘 말린다면 몇 번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피부과 관련 전문의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수건을 잘 펼쳐 완전히 건조시킨다는 조건에서 3번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례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감기나 독감, 노로바이러스 등 감염 질환이 있거나 피부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매번 새로운 수건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습진이나 상처처럼 피부 장벽이 약해진 상태라면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한번 사용 후 세탁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문가들은 수건을 사용할 때잘 말리는 것이

위생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사용한 후에는 최대한 펼쳐 걸어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하고 욕실보다 통풍이 되는 곳에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샤워 후 사용한 수건은 바로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화를 측정할 수 있는 자가 테스트 3개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눈을 감고 한쪽 다리로 10초 서 있는 행동입니다. 네, 여러분은 눈을 감고 천천히 한 발만 들어 올린 채 얼마나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있으신지요? 눈을 감고 한쪽 다리로 서 있는 시험은 종종 사람의 평형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평형력은 보기에 예사로워 보이지만 시각, 근육, 신경 등 여러 개 시스템의 정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이는 건강과 장수의 관건적인 지표입니다. 중남대학 상하병원 운동의학과 부교수 서대기는 의학적 관점에서 볼때 만약 한 다리로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다면 대뇌, 뼈, 근육 등 각종 신체 기능 수준이 모두 양호하고 중대한 질병에 걸릴 위험도 낮음을 의미하므로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체현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다음은 15분 동안 계속 계단 오르기입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은 전신이 참여하는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 기능, 근육 기능, 뼈 기능, 균형 조정 등 다양한 신체 기능이 사용됩니다. 북경협화병원 론현의학과 주임 강리는 걷기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간단하고 쉬운 운동 중 하나로 걷기 능력은 근력과 심혈관 건강을 측정하는 종합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은 걷기보다 더 높은 요구가 필요한 활동으로 신체 기능이 더 많이 필요됩니다. 이것은 의사가 일반 환자에게 수술 전에 단숨에 3층 계단을 오를 수 있냐고 묻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1분 이내에 12번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1분 좌립 테스트는 1985년에 이미 제기됐고 주로 심폐기능 상태와 운동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강소성 남경시 중서의 결합병원 건강검진센터 주임 진발규는 앉았다 일어서기 자세 중에 스쿼트 자세, 즉 深蹲 자세를 측정하는 것이 하체 관절 인대의 유연성과 무릎 관절의 건강 정도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인대가 유연하고 관절이 건강한 사람은 하지 기능 장애가 생길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기에 장수에 유리합니다. 네, 계속해서 평소에 구하기 쉬운 과일들 가운데 자주 먹으면 몸에 좋은 과일 네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망고입니다. 셀레늄, 폴리페놀, 카루틴 등 물질이 풍부한데 이런 물질은 항산화, 면역력 향상, 눈 보호 등 효과가 있어 자주 먹으면 건강에 유익합니다. 하지만 망고의 당도가 높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는 많이 먹고 하루에 하나씩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과도한 청결은 금지라는 우리 신체의 3개 부위가 있답니다. 어떤 것들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목욕할 때 지나치게 때를 미는 것입니다. 때를 너무 세게, 너무 자주 밀면 피부의 유분과 수분의 손실이 가속화되고 심지어 피부의 각질층이 파괴돼 피부가 씻을수록 건조해지고 민감해집니다. 일반 상황에서 건강한 피부는 2주에서 4주에 한 번씩 때를 미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귀이개 면봉으로 귀를 자주 후벼 파는 것입니다. 이는 이도를 손상시키기 쉽습니다. 귀가 가렵다면 귀갑강, 즉 귓바퀴 주황에 움푹 들어간 곳이나 외이도 입구 주변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문지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콧구멍을 자주 후벼 파는 행동입니다.

있습니다. 코 점막을 손상시키고 코피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코 안을 깨끗하게 하려면 부드러운 물티슈나 손수건으로 콧구멍을 가볍게 닦아내면 되겠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해드리는 사이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허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1: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고3 특집 보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랑스러운 수부 도시 연길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도시마다 도시만의 맛과 색깔이 있습니다. 조국 동북의 병강에 아름다운 장백산 기슭에 명주처럼 빛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림 같은 산수 풍경, 독특한 도시 풍모, 짙은 민속 풍정, 조화로운 사회 민풍이 어우러진 이 도시는 사람 사는 인정미로 넘치고 보석 같은 매력을 뽐냅니다. 풍부한 인문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 풍경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취하게 만들고 발길을 잡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두만강 유역 금산각의 명주이고 길림성 연변 조준석 자치주의 수부 도시인 장백산 기슭의 나의 집 영길입니다. 영길은 선천적인 위치 우세, 완벽한 시설과 질 좋은 관광 봉사로 국내외에서 새로 떠오르는 관광 도시로 부상해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영길은 사통 팔달의 육로 교통 이슬 뿐만 아니라 장백산 복지에 심입하는 공항도 있습니다. 영길국제공항은 국내외 16개 도시와 공중열선을 연결하고 있어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영길은 장백산 관광, 경박호 관광, 연변 풍정 관광, 중국, 러시아, 조선, 한국, 다국 변경 관광, 이국 관광 등 수많은 관광 자원의 가장 좋은 집산지입니다. 영길은 해마다 근 5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을 접대하고 있는데 관광객 수는 해마다 15%의 성장폭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평강벌에는 벚꽃 향이 무르익습니다. 이곳은 저명한 풍경구인 동시에 연변 우질 잎사의 생산 기지이기도 합니다. 영길시 동속교외에 있는 동광토는 불화통화와 해랑강 교섭처에 위치해 있는데 산이 높고 물이 맑아 그림 같은 풍경을 뽐냅니다. 마을 산비탈에는 세구루의 천년송이 있는데 그 모습이 산을 지키고 있는 세 개의 정자를 방불케 합니다. 이 또한 많은 관광객들이 동광촌을 즐겨찾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동광촌은 지세가 준엄하고 산이 높습니다. 영길 사람들은 물을 막아 뚝을 쌓고 관광과 발전을 일체로 한 해란호 풍경구를 개발했는데 아름다운 환경 때문에 국내외 이름난 관광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시중심에는 원, 길림, 변무덕, 판공천은 영길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청나라 건물입니다. 이곳은 당시 오정록 장군이 연변 군민들을 이끌고 나라를 보유하고 일본의 간도 음모를 짓부신 지휘 중심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곳은 오정록 사적 전람관으로 됐습니다. 100년 세월을 거친 이 낡은 건물은 번화한 도시 중심에 우뚝 서 있는데 아직도 그 당시 풍운을 호령하던 위풍과 기세가 살아 있습니다. 영길시 동북교외에는 성자산이 있습니다. 성자산은 산세가 험하고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성자산은 산이기도 하고 성이기도 한데 금나라 말기 동화국 부선 만노의 행도 남경 예조서입니다. 1230

0: 작년 산성은 몽골대군에게 함락되고 동화국이 멸망했습니다. 산성이 강철 마냥 단단해서 전투가 아주 치열했다고 원나라 역사 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산성 고루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산성 안에서는 고구려와 발해 문물이 대량으로 출토했습니다. 영일 성자산 산성은 등산객들이 경치를 감상하고 학자들이 역사를 연구하며 고대 전쟁의 흔적을 찾아보는 중요한 풍경구로 됐습니다. 오늘날 영일 성자산 산성은 등산객들이 등산하고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연구하며 관광객들이 옛날 전장을 돌아보는 풍경구로 됐습니다. 영길 주변 산비탈에는 지형 변화와 산봉우리 기복에 따라 수수께끼가 든 고장성과 수십 개 봉화대가 있습니다.
1: 있습니다. 연길은 번영하고 발달한 시장 경제를 위해 닦아놓은 발전 토대가 든든합니다. 이미 연초 잠재력과 발전 공간은 국내외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풍부하고 질 좋은 연길의 자연 자원은 그야말로 물화천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장백산 복지에 위치한 연길은 사과배, 담배, 인삼, 로경 등 토산물과 산나물로 항상 풍요롭습니다. 또한 지하 광산도 풍부해 질 좋은 석탄, 석유, 천연갓, 석회암, 부석, 광천수 등 보귀한 자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벼, 옥수수, 콩, 채소, 가축, 가금 등 재배 자원도 아주 풍부합니다. 연길은 구전하고 편리한 교통 운수로 시공 거리를 좁혔습니다. 연길은 이미 도로, 철도, 항공, 해운이 구전한 편리한 교통운수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연길국제공항은 북경, 상해, 광주, 연태, 청도, 할빈, 장춘, 심양, 대련 등 10여 갈래 국내 항로와 연길부터 한국, 서울 등 곳을 연결하는 국제항공편이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포시예트항, 자르비노항, 조선 라진항을 통해 바닷길로 한국 부산, 일본 아키다 등 항구에 갈수 있습니다. 연길은 우월한 인문 환경과 뚜렷한 인재 우세가 있습니다. 연길에 있는 연변대학은 국가 21세기 100개 중점대학 건설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연변대학에서는 해마다 사회에 4천여 명의 졸업생들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연길은 과학기술 일꾼 대학생 시민 비율이 전국에서 모두 앞자리를 차지합니다. 밀집되고 혜택적인 투자 정책은 연길에 있는 기업들의 비약과 발전을 힘껏 떠밀고 있습니다. 연길은 국가 서부 대개발 정책, 동북 로공업기지 진흥 정책, 소수민족 지역 흥변 부민 정책 등 우대 정책이 가장 밀집된 곳입니다. 연길 투자를 고무하기 위해 연길시 정부에서는 우대적인 토지 정책과 재정 세수 정책을 출범했습니다. 연길은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스러운 연길에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 유구한 역사, 찬란한 민속, 순박한 민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월한 투자 환경, 두터운 경제 기초와 발달한 문화 교육이 있습니다. 연길만의 독특한 인문 지리 역사는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운 다원 문화를 형성해 휘황찬란한 북국명주의 무한한 풍채와 신운을 실어주었습니다.
0: 영길에는 용산 등 용자가 들어간 지명이 많습니다. 용이라는 원고 색칠은 영길에 더없는 진비함을 더해줬습니다. 영길의 한 기석 애호가가 모화산 부근에서 화석 한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친구가 화석 사진을 국가 고생물 화석 전문가 위원회 위원 중국 고척주 동물원부터 9천만 년전 암석층입니다. 그중 영일시 용산의 4개 화석층, 영일시 중심 서시성 공사장과 구수하에 각각 1개 화석층이 있습니다. 영길 용산 공룡 화석층의 가장 윗부분 제1층에서 금룡류 다리뼈, 척추골 조각 화석을 발견하고 제2층에서는 육식룡류 이빨, 각룡과 금룡류 추골과 대퇴골 등 화석을 발견했으며 제3층에서는 거북이류, 오비랍토르류, 소형 육식 공룡 화석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제4층에서는 비교적 온전한 도마뱀류 공룡, 육식 공룡과 악어 등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제5층은 영길시 중심 서시성 공사장에 위치해 있는데 공룡 화석 조각을 위주로 발견했습니다. 가장 아래층인 제6층은 구수와 하상에서 발견되는데 공룡 추골 등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발굴 소도는 적어도 6가지 공룡의 각 부분 골격, 항구의 온전한 악어류 골격 등 그리고 공룡과 함께 백악기 시기에서 생활하던 악어류, 거북이류와 유화목 등 고생물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연길은 이로하여 길림성에서 공룡 및 반생 화석이 가장 풍부한 화석 산지로 되었습니다. 연길 공룡 화석구는 비단의 길 경제벨트 북선 범위 내에 위치했습니다.

0: 북으로 홍영광 가음과 접해 있고 남으로 려뇽 조양을 바라보면서 1대1로 동북아 고생물 화석 주랑을 꿰찼습니다. 영길 공룡 화석군의 발견은 길림성가급 지도자들의 높은 중심을 불러일으키고 국토자원부 지질환경사와 국가 고생물 화석 전문가 위원회 위원들의 강력한 지지 그리고 보도매체의 높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보호성 발굴 사업은 지도부 전문가, 매체가 합력하는 연결 모식을 형성했습니다. 국내 이름난 전문가와 학자들이 분분히 발굴 현장에 와서 공룡의 발자취를 찾고 고생물의 비밀을 탐색했습니다. 백악기 중만기의 화석군인 영길 용산 공룡 화석군은 길림성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공룡 화석군으로 길림성의 고생물 고환경, 고지질 과학 고찰 방면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동시에 목전 발견한 우리나라 가장 동부의 백악기 공룡 동물군 화석이고 또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시구역에서 발견한 대형 공룡 화석군입니다.
1: 연길에서는 연길 백악기 공동자원을 전면 포장 설계하여 공룡 문화를 핵심으로 하고 조제 오락, 생태 레저, 양생 휴가, 과학기술 보급 교육, 창의 산업을 일체로 한 세계급 공룡 문화 리조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이 3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공룡 박물관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공룡 이야기를 전면 진술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박물관을 둘러싸고 또 연길 글로벌 공룡 왕국 리조트를 건설하게 되는데 대상 계획 면적이 18.44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그중 공룡 유적 핵심 보호구 대상은 2.68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공룡 주제 관광구 대상은 3.14평방킬로미터에 달하며 삼림 양생 리조트 대상은 2.58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공룡 창의 산업 단지는 1.5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올해 7월 12일 4년 동안 공들여 만든 연길 공룡 왕국이 정식으로 개원하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연길 공룡 왕국 1기 대상에는 4개 전시관과 5개 주제구역이 포함됩니다. 그중 4개 전시관에는 연길 역사 문화박물관, 금도 예술극장, 환락 워터파크, 실내 공룡관 등이 포함됐고 5개 주제구역에는 구석기 시대, 주라기 세계, 중국 조선족 풍정구역, 동물왕국, 환호 풍경구역 등이 포함됐습니다. 푸른 산과 맑은 물, 짙은 조선족 풍정, 현대화한 시대감, 전민의 즐거움이 서로 어울려 빛이 나는 도시. 이 도시의 인민은 열정적이고 선량하며 손님을 반깁니다. 그들은 근로한 두 손으로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한어와 조선어로 고대 시가를 알아보는 쉽게 읽는 고전시 시간입니다.
1: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김수아가 인사드립니다.
2: 친구들, 안녕하세요. 리소현 인사드립니다.
0: 친구들, 지난번 시간에 우리는 백거이의 부두꺼운 초송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우리 함께 먼저 시를 읊어볼까요?
1: 富得古原草送别白居易离离原上草一岁一枯荣野火烧不尽春风吹又生远方秦古道秦翠接荒城又送王孙去七夕满别情。
2: 赋得古原草送别，白居易。离离原上草，一岁一枯荣。野火烧不尽，春风吹又生。远方秦古道，秦翠接荒城。又送王孙去，七七满别情。
0: 부득거운초송별무성한언덕위의불해마다한번씩피었다지지등불에타도없어지지않고봄바람부니다시사라지네아득히뻗은방촌은옛길을덮고햇살받은불빛옛성터에다있네또이같이그대를전송하자니우거진불에이별의정만가득하구나

0: 선생님, 제목에 부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는 어떤 뜻일까요?
1: 네, 이 시는 백거이가 과거 시험 때 지은 시랍니다. 고대에는 지정되거나 한정된 시제를 쓸 때
0: 무라는 두 글자를 가리키면서 읽어주었는데요. 뜻밖에도 그는 기억하였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정확하게 글자를 가리켰다고 합니다. 이처럼 백거이는 총명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하여 15, 16세가 되었을 때 시와 문장의 성과도 이미 상당히 높았습니다.
1: 네, 그래요. 당덕종 정원 천연의 백거인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려는 려문을 실현하려고 장안에 왔습니다. 당시 진사과의 모집 인원이 적었기에 많은 응시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모아서 시험 전에 당시 정계 혹은 문단에서 명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서 인정을 받고 지명도를 높여 과거에서의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를 원했는데요. 백거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0: 어느 날 백거이는 자신의 시 작품을 들고 당시 국사 편찬과 조선의 중요 문건 서고를 관장하던 저장당 고황을 찾아갔는데요. 시가의 유력자이고 문단의 지배자였던 고황을 만나기는 어려웠고 그의 인성과 칭찬을 받기란 더욱 어려웠습니다. 고황은 백거이가 나이가 아주 어리다고 생각하면서 얍잡아 보았습니다.
1: 네, 그래요. 이름이 백거이네. 그런데 어쩌지? 장안의 쌀 가격이 비싸서 여기서 살기에는 쉽지 않을 텐데 라고 했습니다. 백거이는 말의 풍자적인 의미를 알아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네요. 그렇게 말하고 난 고황은 대충대충 백거이의 시를 펼쳐보다가 저도 모르게 백거이의 식구에 빠져들게 되었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요즘 산책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0: 네, 저는 얼마 전에 강 옆에 산책을 나갔다가 물놀이가 날아서 강에 내려앉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 네, 그래요. 그런데 오리들은 추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친구들은 해본 적이 있나요?
2: 봄이 되니 강물 온도도 같이 올랐나 보네요.
1: 네, 맞습니다. 오늘은 봄의 경치를 담은 시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혜승이 그린 춘강 만경을 보고라는 시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2: 먼저 소식이 쓴 혜승이 그린 춘강 만경을 보고를 읽어보겠습니다.
3: 惠崇 춘강 만경 苏轼 竹外桃花三两枝 春江水暖鸭先知 蒌蒿满地芦芽短正是河豚欲上时
0: 春江晚景 苏轼 竹外桃花三两枝 春江水暖鸭先知 蒌蒿满地芦芽短正是河豚欲上时
1: 자, 그럼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읊어볼까요? 혜승이 그린 춘강 만경을 보고 소식 대나무 숲 너머 복사꽃 피기 시작하니 봄 기운 가득한 강물 오리가 먼저 안에 물속은 강가에 가득하고 갈대 싹 돋으니 바야흐로 보고대 물 거슬러 올라올 때라. 친구들, 시의 제목을 보면 알듯이 이 시는 소식이 혜승의 그림을 보고 쓴 재화시인 것입니다. 재화시는 고대에 유행하던 예술 기법으로 그림의 여백 부분에 화가 자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 시를 적어 넣는 방식으로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어 시와 그림이 조화를 이루며 서로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답니다.
2: 춘강 만경 즉 봄날 강의 저녁 풍경을 그린 혜승의 그림은 지금까지 전해오지는 못했으나 소식의 시가 남아 혜승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0: 혜승은 복근성 근경 사람으로 송나라 초기의 화승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북송 초기에 9명 승려가 시문으로 명서를 떨쳤는데

0: 있는데 이 중에서 혜숭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1: 네, 그의 오은씨는 뛰어난 구절이 많아서 널리 전해졌으며 특히 산과 강의 경지에 날짐승과 들짐승을 더한 혜숭 소경이라는 독특한 화풍은 후세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왕안석은 그의 이름을 극찬하며 화가들이 수두룩하나 만년의 혜숙만이 내가 최고로 인정하노라 라고 칭송하기도 했다네요. 친구들, 과약허의 도화견문지에 혜숙은 소경화, 즉 화첩이나 선면에 그리는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하는데 특히 겨울철 물가의 쓸쓸하고 황량한 풍경은 다른 사람이 도달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혜숭이 그린 춘강만경을 보고 이 시는 소식이 1085년 그가 50세가 되던 해에 지은 제화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식은 왜 혜숭의 그림에 시를 썼을까요? 둘이 만난 적이 있을까요? 친구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혜숭은 소식보다 약 70년 전 인물로 두 사람은 교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소식은 혜숭의 요작을 보고 감흥을 받은 거죠. 원풍 8년, 즉 아까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했던 1085년 소식이 황조 유배에서 벗어나 번양으로 돌아가던 중 이 그림을 보고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 소식은 파란만장한 삶을 겪었지만 여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봄의 생기를 포착했습니다. 이 시에는 그의 정신적 암호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0: 중국 고대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문학가 수예서 화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식은 간결한 별치로 생동한 능치는 이른 봄은 풍경을 그려내며 으로는 그림의 본래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실제 그림을 보는 듯하게 하였습니다.
2: 다른 한편으로는 그림의 경계를 넘어 화풍 너머의 뜻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림의 본래 의도를 재현하는 동시에 그 경지를 확장하고 심화시켜 자신의 포부와 시대 속 풍결을 담아냈습니다.
1: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이 참 많겠지요. 우리 친구들 시는 잘 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강변에 대나무가 자라고 그 한쪽에 복사꽃이 이제 갓 피기 시작한답니다. 강변 언덕에는 물속이 파랗게 돋아나 있고 갈대싹은 이제 뾰족뾰족 돋아나겠지요. 그 사이로 보이는 물에는 오리 몇 마리가 헤엄치며 다니고 있었답니다.
0: 소식의 시를 통해 혜숭의 그림을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2: 惠崇 春江晚景 苏轼 竹外桃花三两枝 春江水暖鸭先知 蒌蒿满地芦芽短 正是河豚欲上时
0: 惠崇春江晚景 苏轼 竹外桃花三两枝 春江水暖鸭先知 蒌蒿满地芦芽短 正是河豚欲上时
1: 혜숭이 그린 춘강만경을 보고 소식 대나무 숲 넘어 복사꽃 피기 시작하더니 봄기운 가득한 강물 오리가 먼저 안에 물속은 강가에 가득하고 갈대싹 돋으니 바야흐로 버겄대 물 거슬러 올라올 때라. 친구들 이 시를 한 구절씩 잘 살펴보고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구절입니다. 대나무 숲 넘어 복사꽃 피기 시작하더니 라는 것은 참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소식은 의도적으로 대나무와 복사꽃이라는 상반된 의미지를 선택했습니다. 대나무는 군자의 기계, 복숭아는 또 세계의 화려함을 상징하고 있겠지요. 송대 문인들은 대나무로 자신을 비유했지만 소식은 화려한 복사꽃을 대나무 숲 너머에서 피어나게 함으로써 아량과 그리고 세속의 공

0: 풍선을 암시합니다. 이는 욥의 생활을 겪은 후 그의 심경과 관련이 있는데요.
1: 그럼 가장 유명한 범기운 가득한 강물 친구들의 음성을 녹음해서 보내주면 잘 읽는 친구들의 녹음을 선택하여 방송에서 내보내려 합니다. 친구들의 도전을 기대합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한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이 이집트 LCC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과 벤려원 여사가 이집트 대통령 부부와 함께 대이집트 박물관을 관람했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이 이집트 국빈 방문을 원만히 마쳤습니다.
0: 습근평 국가주석이 노르웨이 국왕에 즉위한 호콘 8세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월 2일 오전 이집트 LCC 대통령과 중국 습근평 국가주석이 카이로 대한공에서 회담했습니다. 카이로의 날씨는 맑고 개웠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부인 벤려원 여사가 차량으로 대한공에 도착하자 기병대와 의장병들이 술지어 경의를 표했고 군악단이 환영곡을 연주했으며 21마리 레포가 울렸습니다. LCC 대통령과 부인 이티 사른 여사가 열정적으로 맞이했습니다. LCC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을 위해 환영식을 거행했습니다. 양국 원수가 함께 사열대 오르자 군악단은 중국과 이집트 양국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양국 원수는 각각 상대 측 수행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양국 원수 부부는 대양궁 대청으로 들어가 양국 국기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환영식 후 양국 원수는 회담을 가졌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1956년 이집트는 아랍과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세종국과 수교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로세대 지도자들은 민족 독립을 추구하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맞서는 길에서 양국 인민을 이끌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함께 분투했고 그 과정에서 바위처럼 단단한 깊은 우정을 다져왔습니다. 70년 동안 비바람 속에서 중국과 이집트 양국 관계는 평등과 상호신뢰, 우호와 상호답습, 화합과 협력, 호혜와 상생이라는 또렷한 특징을 육성했고 그 과정을 함께 지켜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공동인솔하의 양국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양국은 발전과 진흥을 실현하고 인민의 복지를 증진했으며 국제적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사업에서 리념이 서로 통하고 전략도 일치합니다. 변화와 혼란이 얽힌 국제와 지역 정세 직면에 양국은 서로를 지지하고 협력을 심화하며 중국과 이슬람 국가 간의 운명 공동체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 이집트 양국이 첫째로 서로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하고 고위급 왕래의 추세를 유지하며 제 분야와 각 차원의 교류 협력을 밀접히 하고 국정 운영 경험의 교류와 상호 참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호혜 협력을 추진하고 발전 전략의 연계를 강화하며 기초시설 건설, 전력, 농업, 통신 기술 등 전통 분야의 협력과 발전 예비를 발휘해 친환경 에너지, 전기 자동차, 항공우주, 디지털 경제, 현대 농업 기술 등 협력의 새로운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인문 교류를 촉진하고 문화, 교육, 과학기술, 보건, 체육 등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며 인적 교류를 확대해 민심 소통을 증진해야 합니다. 넷째, 안보 협력을 강화해 공동으로 다국 범죄를 단속하고 반부패 국제 협력을 심화하며 서로의 반대로 노력을 확고히 지지해 양국의 공동 안보를 수호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제 다자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브릭스 국가 등 다자 플랫폼에서의 조율과 협력을 한층 더 긴밀히 하며 함께 중국 아랍 국가, 중국 아프리카 협력 론단 건설을 추진하고 일방주의와 패권 행각을 공동으로 반대하며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LCC 대통령은 양국 수교 70주년을 맞아 이집트에 대한 습근평 주석의 역사적인 국빈 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수교 이래 양국 관계는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제 분의 협력에서

0: 또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집트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지지하고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한층 더 추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중국과 함께 무역, 투자, 제조업, 기초시설 건설, 금융, 과학기술, 신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밀접히하고 군사와 안보 면의 교류를 강화하며 인적 교류를 활발히 해 양국 인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지역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으로서 중국은 국제사무에서 중요한 건설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다자 플랫폼에서 중국과의 협력과 조류를 강화해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하고 손잡고 국제적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기를 희망합니다. 양국 원수는 중동 정세를 두고 깊이 있는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석금형 주석은 중국은 영내 국가들이 솔린친선 관계를 발전시키고 공동, 종합, 협력, 지속 가능한 안보관을 지키며 중동 안전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표했습니다. 예습금 형주석은 네 가지 장애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영내 공동 안보의 내적 동력을 진작시켜야 합니다. 중동 쪽 인민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하며 영내 국가들이 평화와 안보 대화를 강화하는 것을 지지하고 영내 안보 구도의 재구축을 논의해 자주적으로 앞날과 운명을 장악해야 합니다. 둘째, 영내 공동 안보에 대한 종합 관리를 추진해야 합니다. 중동은 초점 문제가 많고 내적 연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팔레스티나 문제는 여전히 중동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든지 이를 홀시하거나 주변화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영내 공동 안보의 발전 기반을 굳게 다져야 합니다. 중동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하는 근본은 발전에 있습니다. 중국은 영내 각국과 함께 국제 항로 안전을 지키고 발전과 협력을 추진하며 영내 국가 간의 리익 융합을 촉진하고 점차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고 충돌을 야기하는 토양을 제거할 것입니다. 넷째, 영내 공동 안보의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유엔 헌장과 국제법은 중동 사무를 처리하는 근본 준칙입니다. 국제사회, 특히는 역외 대국은 이중 표준을 버리고 영내 국가의 주권과 영토 안정을 존중하며 영내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엔이 지역 사무에서 실속 있게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LCC 대통령은 이집트는 중동 문제에서 줄곧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고수해온 중국을 높이 찬성한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는 영내 정세의 강원을 추진하고 정치적 경로로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며 영내 안보와 발전을 실현하는 데 진력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LCC 대통령은 또 이집트는 계속하여 중국과의 조류를 강화하여 중동 정세를 완화시키고 중동 안정을 수호하며 영내 안보 구도를 모색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회담이 끝난 후 양국 원수는 일대로 공동건설, 인공지능, 경제무역, 산업사슬과 공급사슬 협력 등 분야의 많은 협력 서류 조인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쌍방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심화할 때 권한 중화민공화국과 아랍이집트공화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방문기간 쌍방은 또 디지털 경제, 과학기술, 교육, 교통 등 분야의 20여 개 협력 서류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점심 LCC 대통령과 부인 이티 사른 여사가 태양궁에서 습금형 주석과 부인 팽교원 여사를 위해 환영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책이, 왕위 등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9월 2일 오후 습근평 국가주석과 부인 팽려원 여사가 이집트 LCC 대통령과 부인 이티사르 여사의 동행으로 대이집트 박물관을 참관했습니다. 기자 고원에는 천년에 걸쳐 이어진 피라미드 군이 웅장한 대이집트 박물관과 멀리 마주하고 서로를 빛내고 있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팽려원 여사가 박물관에 도착하자 LCC 대통령 부부가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양국 원수 부부는 함께 전시관에 들어가 람세스 2세 동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박물관과 고대 이집트 역사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양국 원수 부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정교하고 웅장한 석각상, 명문 기둥, 신전의 첨탑을 흥미로워

0: 무겁게 감상한 뒤 전망대 앞에서 창밖으로 피라미드 군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양국 원수는 투탕카멘 전시관에 들어가 파라오의 왕자, 황금 가면, 왕실 전차 등 귀중한 소장품을 관람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이집트는 모두 문명 고국이자 세계유산 대국으로서 두 문명은 시공간을 넘어 오래도록 서로를 향해 나아가면서 대를 잇는 양국 인민의 우호의 장을 끊임없이 써내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평등 상호 참족, 대화, 포용의 문명관을 널리 알리고 글로벌 문명 창의를 실천하며 서로 다른 문명이 포용 속에서 공존하고 교류와 상호 참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추진함으로써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위해 더 많은 문명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LCC 대통령은 지난해 대이집트 박물관 개관 당시 습근평 주석이 축하 서한을 보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나서 고대 이집트 문명과 중화 문명이 모두 지닌 포용과 수용, 다원적 공생의 특성은 습근평 주석이 제시한 글로벌 문명 창의 리념과 매우 잘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는 중국과 긴밀한 인문 교류를 이어가고 문명을 서로 배우며 세계가 더욱 조화롭고 포용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최기, 왕이 등이 상기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9월 2일 저녁 습근평 국가주석이 이집트에 대한 국빈 방문을 마쳤습니다. 카히라를 떠날 때 이집트 LCC 대통령 부부가 공항에서 배웅했습니다.
0: 습근평 국가주석이 9월 2일 노르웨이 신임 국왕 호콘 8세에게 축전을 보내 그가 왕위에 즉위한 데 대해 축하를 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노르웨이는 거리가 멀지만 친선 역사가 아주 유구하다고 표했습니다. 노르웨이는 가장 일찍 새 중국을 승인하고 수교한 유럽 국가 중 하나입니다. 양국 수교 72년 내 노르웨이 왕실의 적극적인 추진하에 쌍무관계는 거족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제 분야의 협력은 부단히 확장되어 양국 인민에게 실속 있는 리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노르웨이 간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며 호콘 8세 국왕과 함께 노력을 경주해 양국 친선 왕대의 새 장을 엮어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북경증권거래소가 9월 2일 설립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해 봉사하는 중요한 개혁 배치로 북경증권거래소는 지난 5년 동안 규모와 품질, 량 방향의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북경증권거래소의 시장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었고 과학기술 혁신 속성도 지속적으로 두드러졌습니다. 현재까지 북경증권거래소 상장사는 339개로 총 시가총액이 약 8,4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국가급 전문 정밀 특색 신기술의 작은 거인 기업의 비중이 60%를 넘은 가운데 제조업 단일 품목 글로벌 챔피언 기업 18개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 분야의 첨단 과학기술 혁신 성격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상장사들이 공개 발행을 통해 로비로 약 800억 원을 조달하고 자금의 80% 이상이 친환경 저탄소, 디지털 경제, 첨단 장비 제조, 신소재 등 전략적 신흥 분야에 종합히 투입돼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산업 승격을 효과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현재 북경증권거래소의 적격 투자자는 1,100만 호를 돌파하여 개장 당시보다 근 3배 증가했고 3,000개 이상의 공모 폰트가 투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시장 1 평균 거래액은 약 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투자와 용자 생태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거래 활력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남계대학 금융학 교수 전리휘는 이런 수치 배후의 위치 확정이 더 명확해진 데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급과 성급 조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기술기업의 비중이 약 80%를 점하고 2026년 신규 상장 종목 중 작은 거인 기업의 비중이 91%에 달했습니다. 북경증권거래소는 개혁의 시험밭에서 중국 자본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략

0: 전략적 포즐 조각으로 성장했습니다. 주식 시장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 제고와 함께 북경증권거래소의 채권 봉사를 통한 실물 경제 지원 능력도 동시 향상되었습니다. 의료적 정부 채권 발행 봉사 규모는 18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그중 국채는 약 17조 원, 신용채 발행 규모는 27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또한 여러 건의 과학기술혁신채권과 중소기업과 령제기업 지원채권을 성공시켜 과학기술혁신기업이 다원화 용자통로 확대에 좋은 본보기를 형성했습니다. 중국국제금융주식요한회사 국내전략수석분석사 리구색은 중소기업의 발전 법칙에 적합한 차별화된 제도적 우세를 바탕으로 북경증권거래소는 다양하고 포용적인 상장기준 그리고 소액 유연한 자금 조달 기제를 통해 더 이루고 더 작으며 더 새로운 혁신형 기업을 정밀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장 기초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기관 자금이 지속적으로 류입하고 배치됨에 따라 투자와 융자 간의 량방향 선순환은 한층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 서장 기롱현에서 발생한 산사태 재해 구조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9월 2일 12시까지 이번 재해로 인해 21명이 사망하고 541명이 실종되었습니다. 현재 기롱진에서 기롱 동산구까지 연결되는 용로 구조 통로가 원활해져 대형 차량과 기계 장비가 216번 국도를 통해 피해 중심 지역으로 진입하여 심층 수색과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해구 중심 지역 전체에는 5G 신호가 지속적으로 보급되었고 전력 복구 작업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기롱진에서 기롱 통산구까지의 용로 구조 통로가 원활해진 후 구조대는 최우선적으로 수색 방식을 최적화하여 기계 작업면을 따라 구조 인력이 생명 탐지기 등 전문 장비를 휴대하고 탐지견과 함께 거석 적재 구역, 건물 매몰 지점, 하천 토사 퇴적 구역에 대해 정밀화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서장 자치구 당위원회 상무위원이며 자치구 상무부주석인 임유는 현재 중심 지역의 퇴적물 평균 두께가 4m, 최대 16m에 달하며 표면에 대량의 거석과 토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인력은 구역을 나누어 수색 중이며 초기 얕은 층 수색을 바탕으로 전문 장비와 기기를 활용한 심층 수색을 통해 실종자 정보 발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통상구 합동검사, 청사, 기숙사, 주차장 등 중점 구역에 대한 집중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 후 현지에서는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에 대한 접대, 위로 및 지원 보장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가족 상담 열선도 개설했습니다. 9월 2일 12시 기준으로 총 587명의 가족을 접대하고 배치했으며 동시에 499명 리재민에 대한 의료, 교육, 기본생활, 심리, 위안 등 봉사 보장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가제시 당위원회 서기 왕방홍은 현재 전문 인력 70명을 배치하여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의 요구와 우려에 적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문 통로를 개통하여 국내외 실종 및 사망자 가족에게 정보 문의 봉사를 제공하고 있고 관련 문의 사항을 적시에 등록하고 단계적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군 부대도 피해 중심 지역으로 진입하여 심층 수색 구조 및 방역 소독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무장경찰 서장 총대 시가제 지대는 정예 인력으로 수색팀을 구성하여 지정된 임무 구역에 대해 전면적인 수색을 펼치면서 실종자 수색과 위험 요소 제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장 시가제 군구 모 부대 장병들로 구성된 수색대는 통산구 중심 지역에서 인원 수색과 도로 준설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장 군구 모 부대 의료 방역 분대는 당원 돌격대를 편성하여 선발 구조 대례를 따라 통산구 중심 지역에 진입하여 인원 수색, 방역 소독 등 작업을 수행하고 동시에 구조 일선의 동반 위생 지원 준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무장경찰 시가지

0: 지대 리기복은 임무 지역에 도착한 후 전체 장병들이 신속히 전개하면서 구역을 나누어 전면적인 심층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00%의 노력을 다해 실종자 한 명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험부담 요소 점검 및 2차 재해 예방 작업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국가안전생산 긴급구조대대로 구성된 합동관측팀은 저수지 댐체와 상류 빙하 및 산사태 지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을 통해 현장 구조 작업에 안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관측 요원과 안전 요원이 배치되어 주변 하천, 수위 및 비탈면 상태를 관찰하고 즉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가제시 소방구조지대 카레프 동로 특근대 부대장 양기교는 주변 하천, 비탈면 등의 수위 상승 여부를 수시로 관찰하고 있으며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경보를 발령하면 대원들이 사전에 설정된 대피 경로를 따라 대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소라, 박민구리였습니다.
1: 시사 해설.

오늘은 더 길고 넓으며 튼튼한 중국 이집트 우정의 다리를 함께 건설해 나아가자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이집트 미디어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건설 공동취재 성과 공유회가 최근 이집트 수도 카히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양국 언론인과 전문가, 학자들은 공유회에서 공동취재 성과를 바탕으로 언론 교류와 이야기를 함께 잘 전할 문제를 두고 대화하고 교류했습니다. 중국 주재 기자로 근무하며 중국 12개 성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이집트 금자탑보 부편집장 사미 감하위는 양국 기자들이 공동 취재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이집트와 중국 간 협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전통적인 단방향 보도에서 공동 창작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그 의의가 참으로 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만 이집트와 중국 미디어 협력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집트 루즈 알유수프 잡지 부편집장 후다이는 발전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뚜렷이 보이는 현실이라며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이집트 중국 관계 발전을 이해하는 최선의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나일강 TV 기자 아흐마드 무함마드는 고대 비단의 길은 동서양을 잇는 상업로였을 뿐 아니라 각국 인민들 사이에 사상, 문화, 경험 교류를 촉진하는 유대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는 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공동건설 국가들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인민일보 이집트 지사 기자 심소효는 이번 공동 취재는 중국 이집트 공동 발전의 이야기들을 목격하고 기록하며 전달하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이집트 기자들이 나란히 취재하는 것은 서로 이해하며 가까워지는 양국 인민의 정감을 연결하는 것이고 두 고대 문명 간의 대화와 공감대를 글로 쓰는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집트 소식보 기자 사미흐 파와즈는 공동 취재는 발견의 료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장과 대학 속에는 이집트와 중국 간의 협력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공장은 양측의 기술과 공정, 관리 경험의 공유를 보여주고 대학은 양측의 문학과 사상, 인재 교류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인민일보사 아프리카센터 지사 기자 대혜연은 역사가 요구한 이 땅에는 장엄한 금자탑과 나일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열정적이고 우호적인 이집트 친구들이 있다면서

0: 우리는 중국과 이집트 협력의 기록자이자 양국 인민 간의 상호 리해를 증진하는 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외교 뉴스넷 총편집 아슈라프는 공유회 현장에서 공동 취재를 마치고 돌아와 창작한 시를 낭송했습니다. 나일강과 장강은 쉬지 않고 흐르고 우리는 이 황금빛 시간이 남긴 온기를 간직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의 방문은 우리에게 평온과 화목을 가져다 주었고 마음과 사상을 잇는 끈은 영원히 끊기지 않을 것입니다. 취재 여정에서 느낀 정감을 풀어낸 이 시는 현장 내빈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집트 공화국보 신문 웹사이트 기자 압둘 할림은 이집트 중국 간 협력에 여러 상징적 프로젝트들을 목격할 수 있는 행운을 가졌다면서 프로젝트들은 양국 친선의 생생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협력 성과는 양국 수교 70년 동안 쌓아온 깊은 친선과 상호 신뢰를 반영한다면서 이집트 중국 관계는 평화, 우정, 협력, 발전에 기반한 국제 관계의 모범임을 확인시켜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집트 하크마이트 문화산업그룹 아흐마드 사이드 총재는 문명 간의 거리는 지리적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기자들의 필치로 그려진 이집트와 중국은 더 이상 지도 위에 머나먼 상대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대화할 수 있는 현실로 되었습니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대학 공자학원 이집트 측 하산 라잡 원장은 최근 몇 년간 이집트 청년들의 중국어 학습 열기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 양국 간 학술과 문화활동도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는 것은 이 과정에서 미디어가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화 룡식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의 이집트 측 제작자이며 룡교 미디어 창립자 무함마드 오사마는 양국 인민의 상호 리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언론인, 제작자, 내용 창작자로서의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며 더 길고 넓으며 튼튼한 이집트 중국 우정의 다리를 함께 건설해 나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더 길고 넓으며 튼튼한 중국 이집트 우정의 다리를 함께 건설해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달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있는 동북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에는 국민 투표에서 나타난 이슬란드의 난제와 갈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 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1부 명월이 어찌 두 곳으로 나뉘

0: 1위로 운명 공동체 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나.
1: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주느냐에 있습니다. 천만 번 설명하기보다 실제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지원한 수많은 국가 중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한때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중국의 진심어린 지원으로 에티오피아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성실한 도움은 전 세계가 목격했습니다. 중국 문화에는 먼 길에서 말의 힘을 알게 되고 오래 함께하면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중국의 실천은 갈수록 더 많은 나라들의 공감과 리해를 얻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길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대일로는 모든 국가의 참여가 가능하며 각 측이 함께 협상하고 함께 건설하며 상생하고 공유하는 대형 플랫폼입니다. 부유해지려면 길부터 닦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대일로 공동 건설 중에 중국 라오스 철도 건설이 이를 입증해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는 중국 운남성 곤명시에서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까지 이어지는 철도로 중국 표준을 적용했으며 중국과 라오스 양국이 공동 건설하고 운영하는 최초의 해외 철도입니다.
2: 중국 라오스 철도 첫 열차 C3편 준비 완료. 지령 대기.
3: 마쳐.
4: 근무 기간에 이런 역사적 순간을 함께 하나는 것이 저에게도 매우 의미가 있는 데입니다. 향후 근무 과정에 동료들과 함께 변함없이 소임을 다하고 더 많은 승객들에게 더 나은 봉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1: 라오스는 산악지대와 고원이 많아 교통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2008년에 이르러서야 라오스는 첫 철도를 건설했습니다. 겹겹한 산악 장벽을 뛰어넘어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것은 라오스인들의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부유해지려면 길부터 닦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 건설은 라오스의 발전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건설자들은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으며 우공이 산을 옮기는 정신으로 터널 167개, 교량 301개를 건설하면서 전례 없는 기술적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이 철도는 단순히 닦았다기보다는 불착과 가설이었다고 표현해야 할 만큼 험난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운남성의 홍화협곡은 중국 라오스 철도의 필수 경유지입니다. 이곳의 원광 특대교는 협곡을 가로질러 건설되었고 교량의 최고 기둥 높이는 154m, 즉 건물 54층 높이로 동종 교량의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철도가 개통됨으로 하여 높은 산과 먼 거리는 더 이상 권명과 비엔티안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었고 연선의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편리를 제공했습니다.
5: 저의 고향은 시쌍반나입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가 개통되기 전에 곤명에서 시쌍반나까지 운전을 하면 8시간 내지 9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철도가 개통되면서 3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곤명에서 쌀국수를 먹고 점심은 시쌍반나에서 주먹밥을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1: 우리 중국에는 길이 통하면 백업이 흥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는 거침없는 대동맥처럼 국내의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등 경제권을 이어주고 라오스, 나아가 동남아 지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부여하면서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가 주변 국가의 혜택을 가져다 준 생생한 사례로 되었습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는 마음을 이어주는 길이자 발전의 길입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 개통은

0: 라오스 국민들의 발전 꿈을 실현해 주었고 양국 진선의 교통 대동맥을 구상에서 현실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발전은 무엇 때문에 운명 공동체를 떠나 운운할 수 없을까요? 계속해 습근평 수석의 한달락 논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世界是丰富多彩的，多样性是人类文明的魅力所在，更是世界发展的活力和动力之源。非尽百家之美，不能成一人之奇。文明没有高下，优劣之分，只有特色、地域之别。只有在交流中才能融合，在融合中。 才能进步。一个国家走的道路行不行，关键要看是否符合本国国情，是否顺应时代发展潮流，能否带来经济发展、社会进步、民生改善、社会稳定，能否得到人民支持和拥护，能否为人类进步事业。 做出贡献。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0: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죠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향촌농구리그로 향촌진흥을 도모하고 있는 동북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28일 2026 동북 4개 성과 자치구 아름답고 조화로운 향촌 농구리그가 내몽골 자치구 적봉시 림서현 송막광장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흥룡강, 길림, 료능, 내몽골 등 4개 성과 자치구의 8개 향촌 농구 대표팀이 처음으로 대회를 개최한 내몽골 림서현에 모여 농구로 우정을 나누고 농업을 발전시키면서 농목민의 정신문화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결승전에서는 적봉판장인 오영 등은 경기마다 거의 100점을 기록할 수 있게 경기의 수준도 높고 재미도 대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봉기 농구 대회는 현지 주민들에게 좋은 스포츠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고 경기장 밖은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객석은 빈자리 없이 가득 찼습니다. 관중들은 경기 상황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매 득점에 마음을 졸였습니다. 8살의 어린 팬 오상진은 경기 시작 전부터 경기장을 찾아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면서 코트 옆에 2시간 반 넘게 앉아 경기를 열심히 관람했습니다. 오상진은 현장에서 경기를 보는 게 좋다며 선수들보다 본인이 더 흥분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회에 나선 선수들에게는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길림성 대표팀 감독이며 길림농업과학기술대학 향촌진흥연수센터의 주임인 류계범은 본 대회는 경기실력과 우정, 농농업의 동반발전을 이끌었다며 농구만이 아니라 각 지역 농농업의 특색도 함께 교류했다고 말했습니다. 체육이 무대를 마련하고 농업문화관광이 주연으로 나섰습니다. 내몽골 자치구 농목청 향촌건설 사회사업촉진처의 왕익비 부서장은 생산기술이 꾸준히 발전하면서 농농민의 체육문화 등 향촌 정신문화생활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고 있다면서 향촌 브랜드 행사는 계속 열어야 하고 더욱 알차고 생기넘치게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전에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렸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1: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2: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 투표에서 나타난 이슬란드의 난제와 갈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초점.

8월 29일 북대서양 중부에 위치한 이슬란드 공화국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인구 약 40만 명인 이 나라는 유럽 동맹 가입 협상 재개 여부를 두고 투결에 나섰습니다. 이날 정오 수도 레이캬비크 시립도서관에 마련된 한 투표소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권자들은 찬성과 반대 가운데 하나를 고르기만 하면 됐고 찬성표는 정부의 협상 재개 권한을 부여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투표소의 한 관계자는 이슬란드 국민이 이번 국민투표에 높은 참여 열기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슬란드에는 오랫동안 수많은 문제가 쌓여왔고 경제와 금융 분야의 문제가 특히 심각해 국내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많은 사람들이 유럽 동맹 가입을 통해 이슬란드의 새로운 출路를 찾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막 투표를 마친 한 노인은 이슬란드가 적지 않은 장기적인 난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슬란드 자신의 일입니다. 자기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슬란드는 독립과 자주를 지켜야 하고 외부 세력이 내부 문제에 간섭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슬란드는 2009년 유럽 동맹 가입을 신청해 2010년 관련 협상을 개시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유럽 의심 성향의 정부가 집권하면서 협상이 동결됐습니다. 2024년 12월 프로스타도티르를 총리로 하는 현 정부가 출범해 2027년 이전에 유럽 동맹 가입 협상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투표의 투표지에는 단 두 개의 선택지만 적혀 있었지만 이 투표의 배후에는 결코 단순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레이캬비크 시청 투표소에서 만난 이슬란드 대학교 학생 3명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프로디 길레이프소는 이슬란드 크로나의 환율 변동과 통화 팽창 등이 경제 운영과 국민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치솟는 집값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슬란드가 유럽 동맹 가입을 계기로 돌파구를 열기를 바랍니다. 그와 동행한 한 여학생은 이슬란드가 직면한 난제를 유럽 동맹 가입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인정하지만 우선 한번 협상해보는 것에는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협상을 통해 이슬란드에 어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지 지켜본 뒤 결정에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슬란드인에게는 쉽게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는 안 될 사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업입니다. 어업은 이슬란드 경제의 기둥 산업 중 하나입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수산물은 이슬란드 상품 수출 총액의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이슬란드 대형 수산 기업 브림의 관리자인 스벤 마르길소는 수십 년간 이슬란드가 어업 관할 범위 확대, 과학적 어획 할당 제도 구축, 제품 부가가치 제고 등을 둘러싸고 하나의 완전한 산업 체계를 형성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상이 재개되어 최종적으로 유럽 동맹에 가입할 경우 이슬란드 어업은 유럽 동맹 공동 어업 정책 구도 안으로 편입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업 관리권 배분, 어획 할당량 결정, 기존 외자 진입 제한 유지 여부 등 일련의 문제들이 줄줄이 불거질 것입니다. 마르길소는 어업 자원 통제권을 자국이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자신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정학이 이슬란드인이 유럽 동맹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을 우려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는 유럽 동맹에 가입하면 어느 정도 안전 보장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란드 국영방송이 8월 3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개표 예비 결과 찬성 47.2%, 반대 52.8%로 반대의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이슬란드의 프로스타도티르 총리는 얼마 전 정부는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유럽 동맹 가입 협상을 다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민투표는 이미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이슬란드 내부의 공경과 민심의 분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책 자주권을 지키면서 경제 회복력을 높이고 외부 안보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 이슬란드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문제입니다.

0: 노래 한마디.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오후 2시 노래 한마당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노래 교실 코너로 40분간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팅FM 라디오 앱을 통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 만병초.

네, 사랑만병초 함께 불러봤습니다. 한동혜 작사, 한홍자 작곡, 의리정희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94번, 79294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노래입니다. 김선희의 아름다운 날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아름다운 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1: 아리랑
0: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밤이 가고 새날 오듯 희망이 펼쳐지고 밤이 가고 새날 오듯 희망이 펼쳐지고 겨울 가고 봄이 오듯 행복은 피어나네 겨울 가고 봄이 오듯 행복은 피어나네 비가 오고 바람 부는 날들이 많다지만 비가 오고 바람 부는 날들이 많다지만 해가 뜨고 하늘 푸른 날들이 더 많다네 해가 뜨고 하늘 푸른 날들이 더 많다네 너와 나 우리가 엮어가는 나날들 너와 나 우리가 엮어가는 나날들 하루하루가 아름다운 날이라네 하루하루가 아름다운 날이라네 네, 계속해서 2절입니다. 고개 넘어 지평선까지 넓은 길 펼쳐지고 고개 넘어 지평선까지 넓은 길 펼쳐지고 비바람 이긴 과일나무에 열매가 탐스럽네 비바람 이긴 과일나무에 열매가 탐스럽네 구름처럼 흘러간 날들이 많다지만 구름처럼 흘러간 날들이 많다지만 향기로운 꽃송이가 피는 날 더 많다네 향기로운 꽃송이가 피는 날 더 많다네 너와 나 우리가 엮어가는 나날들 너와 나 우리가 엮어가는 나날들 하루하루가 아름다운 날이라네 하루하루가 아름다운 날이라네 후렴구 반복됩니다 너와 나 우리가 엮어가는 나날들 너와 나 우리가 엮어가는 나날들 하루하루가 아름다운 날이라네 하루하루가 아름다운 날이라네 햇살 넘치는 내일 위하여 햇살 넘치는 내일 위하여 너와 나 손에 손잡고 달려가자 너와 나 손에 손잡고 달려가자

네, 석화 작사 림봉호 작곡 김선희 가수의 아름다운 날입니다. 먼저 아래는 1절부터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오늘 노래 교실 코너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 석화 작사 림봉호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아름다운 날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라디오가 없으시거나 라디오 수신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핸드폰으로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날 계속해서 2절 부분 따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은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후렴구.

자, 지금 마지막 부분. 햇살 넘치는 내일 위하여, 내일 위하여. 진짜 음이 틀립니다. 많은 분들 명심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다시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자, 아래는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40번, 79340번입니다. 노래방 반주에 맞춰 할 때는 반복되는 부분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립니다.

0: 네, 노래 한마당 오늘 시간 석화 작사 림봉호 작곡 김선희 가수의 아름다운 날 함께하는 사이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름다운 날 노래방 번호는 793-40번, 793-40번입니다. 네, 오늘도 자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금평이 빈곤 퇴치 정밀화 난관 돌파전을 잘 치를 때 관한 좌담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을 전면적으로 잘 치르자. 2018년 2월 12일. 19차 당대회에서는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을 잘 치를 때 대해 총체적으로 부지하고 중앙경제사업회의와 중앙농촌사업회의, 전국빈곤구제개발사업회의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이런 포치와 배치에 따라 우리는 빈곤 퇴치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선차적 위치에 놓고 극빈 지역을 중심으로 재반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을 전면적으로 잘 치러야 합니다. 첫째, 조직적 령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빈곤 퇴치 난관 돌파는 반드시 승리를 일으켜야 하는 격전이다. 우리 당이 전국 인민에게 한 장엄한 약속입니다. 일낙천금이라고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당과 정부의 제일 책임자들이 중앙에 제출한 군령장은 오직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사업 하나뿐입니다. 각급 당정 간부, 특히 제일 책임자는 반드시 정치의식과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높은 역사적 사명감을 앞세워 업무 수행에 직접 나서야 합니다. 여기서 더 강조할 것은 빈곤위원회 당위원회와 정부는 빈곤 퇴치 난관 돌파에서 주체적 책임을 지고 당과 정부의 제일 책임자는 주요 책임을 지며 난관 돌파 기간의 간부 대원은 안정을 유지하면서 정력을 주로 빈곤 퇴치 난관 돌파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간부는 제때 교체하고 허위 조작하는 간부는 단호하게 문책해야 합니다. 중앙의 관련 부문은 빈곤 퇴치 난관 돌파 행동 계획을 검토해 제정하고 앞으로 3년간 난관 돌파전의 시간표와 로드맵을 확정함으로써 빈곤 퇴치 난관 걱정 해소 세 가지 보장을 실현하도록 하고 빈곤 지역의 기본 공공서비스 분야의 주요 지표를 전국의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를 항상 견지하되 빗나가서는 안 되며 기준을 낮춰 질적 수준의 영향을 줘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기준을 높여 욕망만 부풀려서도 안 됩니다. 셋째, 체제 및 기재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성에서 총 책임을 지며 시와 현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관리 체제를 잘 실시해야 합니다.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계획함에 있어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학송 작사, 문용덕 작곡의 연변대찬을 김지협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경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이며 할머니는 흐뭇한 듯 몸이 아픈 것도 있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좋아지셨어요? 그래, 아주 편하구나. 끝까지 읽어주렴, 하이디. 노랫말은 이렇게 끝나고 있었습니다. 나의 눈이 어둡고 희미해질 때 나의 영혼을 비춰주세요. 고향으로 가듯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할머니, 저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잘 알아요. 할머니는 하이디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온 하이디는 건초 침대에 누워서도 할머니의 아쉬워하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할머니에게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또 하이디가 할머니에게 갈 수 있을 때까지는 일주일, 어쩌면 2주일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곰곰이 생각에 잠겼던 하이디는 멋진 방법을 생각해내고는 어서 내일이 되기를 기다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피터가 학교에 왔습니다. 피터는 학교가 끝난 다음 할아버지 댁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피터를 기다리고 있던 하이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피터, 이제부터 피터도 글을 배워야 돼. 싫어, 나 못해. 그렇지 않아. 클라라의 할머니께서도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가르쳐줄게. 그러면 피터도 할머니께 매일 책을 읽어드릴 수 있잖아.
1: 난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어.
0: 멋진 생각이라고 믿었는데 피터가 퉁명스럽게 말하자 피터는 잔뜩 기가 죽어 뾰로통하게 말했습니다. 하이디는 곧바로 식탁 위에서 책을 한 권 꺼내놓고 피터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제부터 이걸 외우는 거야? 그렇게 말하며 하이디가 천천히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 배, 채를 오늘 외우지 못하면 내일 모두가 비웃는다.
1: 싫어.
0: 자, 그러지 말고 외워봐. 하이디가 자꾸 재촉을 하자 피터는 할 수 없이 이 세 글자를 되풀이해서 읽으며 외웠습니다. 자, 다 외웠지? 그럼 다음으로 넘어간다. 하이디는 또렷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대, 에, 에프, 개를 술술 읽지 못하면 호되게 야단을 맞는다. 잊어서는 안 되는 하, 이, 요트, 칼을 만약 잊어버리면 불행이 찾아온다. 엘, 엠을 모르면 바보다. 매맞지 않으려면 빨리 외워라. 할아버지는 옆에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면서 하이디와 피터가 공부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피터가 아, 배, 채, 노래에 나오는 무선 말들이 진짜인 줄 알고 잔뜩 겁을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터가 겁을 먹었다는 것을 하이디도 알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매일매일 외워야 돼.

0: 그러면 금방 외울 수 있을 거야. 눈이 와도 올 수가 있지? 피터는 눈이 내려도 얼마든지 올 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베체 노래의 내용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약속대로 피터는 매일 하이디를 찾아와 열심히 아베체 노래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피터에게도 저녁을 차려주었기 때문에 피터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터의 실력은 빨리 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겨울이 하루하루 지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하이디의 집에서 돌아온 피터가 방으로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1: 이제 저도 할 수 있어요.
0: 뭘 할 수 있다는 거니, 피터? 부리기태 아주머니가 몹시 궁금하다는 듯 묻습니다.
1: 저도 이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0: 그래? 정말? 어머니, 들으셨어요?
1: 한번 읽어볼게요.
0: 피터가 탁자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옆에 앉아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피터가 한 문장을 읽을 때마다 놀랍다는 듯 말합니다. 세상에, 우리 피터가 글을 읽을 수 있다니. 할머니는 오랜만에 듣는 아름다운 노랫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은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인옥입니다. 네, 가끔은요, 한없이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심해서 어딘가 찾지 못할 곳으로 숨어든 생물처럼 정말 마음속 깊숙한 곳이 울적하게 요동을 칠 때가 있죠. 네, 그렇게 시작된 우울함은 또 다른 우울을 낳고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한 기분이 들게 합니다. 네, 그 상황에서 헤어날 수 없는 이유는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지만 그 누군가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언젠가 우울한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지만 그 감정선이 너무 자주 내 마음을 흔드는 것 또한 네, 지금 나의 문제이며 숙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음악의 향기 먼저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문유 가수의 노래입니다. 친구야, 잘 있느냐.

한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될줄 알았는데, 네, 그 고민의 주제는요, 평생 가져가야 할 숙제였다면요, 그저 멋진 사진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진 속 아름다운 풍경을 누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 그 일기가 쌓여서 한 권의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이 글을 듣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 당신이 쓴 글을 읽을 것이고 그 글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예전부터 하고자 했던 일, 그게 글이거나 운동이거나 혹은 공부여도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해 보십시오. 네, 진보하고 누구나 할수 있는 말일 수도 있지만, 네, 먼 훗날 당신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네, 그 작은 시작을 통해서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나 찾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겠습니까? 네, 미치도록 좋아하는 동시에 탁월하게 잘하는 일을 만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가능성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멍하니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네, 일부러 시간을 의미 없게 써버린 적은 없었나요? 네, 그래요. 우리는 지금 너무 작은 화면 속의 모습만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 속에 내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네,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가서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느라 눈을 마주칠 기회를 포기하고, 또 멋진 풍경을 봐도 카메라로 그 풍경을 찍기에 바쁠 뿐, 그 자리에서 여유롭게 주위를 둘러보고 감상하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스마트폰으로 풍경을 찍는 사람들은 실제 그 모습은 온전히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스마트폰의 뷰파인더에 들어간 세상만큼만 딱 그만큼만 볼 뿐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사람들의 표정과 자연을 눈여겨보고, 네, 여러 가지 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여도 보시고요. 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곳이고, 어떠한 일들이 나를 둘러싸고

가는 나무보다 큰 숲을 보라 하지만 나무 밑에 풀은 보지 못한 채 말이죠. 내 사소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결국 큰 숲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숲이 되려 하지만 누군가는 숲을 이루는 작디작은 풀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숲은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김선희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고향집 살구나무.

있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숲이 되었다고 그 숲을 이루고 만들어주는 존재를 잊은 채 살아가죠. 모든 것은 사소함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잊은 채 말입니다. 네, 분명 그들도 잡초일 때가 있었고 또 어린 묘목일 때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것들의 위대함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삼 가수의 노래입니다. 작은 날의 행복.

네, 서인옥의 음악 속으로 음악의 향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속에 우편함을 하나씩 두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개개인의 이야기가 들어있겠죠. 누군가는 우편함 속 이야기를 전부 꺼내 보여주기도 하고, 누군가는 우편함 밖으로 아무것도 새어나오지 못하게 꼭 닫아놓습니다. 우편함을 열어 보여줄지 말지는 주인 마음인데, 우리는 왜 그토록 그 속의 내용을 궁금해할까요? 네,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독이 되어서 그의 우편함이 영영 안 열릴지도 모를 텐데 말입니다. 네, 그래서요,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편함이 열릴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시간 말입니다. 우편함 속의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일 때마다 묵혀왔던 이야기들도 하나씩 풀어내야 우편함 속 어딘가에 공감이라는 공간이 생길 테니까요.

네, 그죠? 이렇게 가득 찬 우편함을 열어서 조금씩 흘려내려 보낼 수도 있는 게참 좋은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또 비워진 공간에 행복한 기억들을 채울 수 있게 말입니다. 네, 혹시라도 남은 공간에 또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공감도 자리하게 해주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차곡차곡 좋은 기억들을 나의 이 우편함 속에 채워넣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김순희 가수의 노래 듣습니다. 그대 가는 길에.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我喜欢看你认真的表情，在下午三点的自习室里，我喜欢看你。

0: 晚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蹦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91.4 延吉综合广播。

0: 十一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FM 91.4，延吉综合。

0: 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综合。

0: 四清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

0: 谢。
1: 大家好，我是鲁豫。这个赛段叫朋友赛。